Kangar tuso rumbo cho muntho wada, kangalai na cho mboche thongwa so tiri shemmo rons. Shetanga junjin nagi tsetan denba katoni, shetanga rabon rabon ra, tiri thongwa res, tiri shina yabo ya res. Ta nyimba di na, shobwa cho shobwa gare thongwa res, shobwa ngaya ya londo na cho shobwa kore tiri thongwa res. Nyinda shobwa mali lama ta cho chonja, Poba Garetose, Pozit and Hitova Mazi, Da Luchula, Hajank Pinto Chambo Yeres. Da Sombatina, Sama Mazuko to Chotongres, Sama Mazuko to Chotonzi, Poshir Saturn, Mondo Tani, Saint Joseph Pinto Yeres, Poa Sama Mazuko, the Chupoba Kore Tombaina, Poshir Saturn, the Mondo Tonsers, Poan and Jujit Della, Da Lembarre, Da Jujit La Pinto Yeres. Yeba dina, sama sini chutu shaka gijesu chutongres. Sama sini, the lansan chutongze pushir lardandi, njujeku nuba nusizongeres. De dina, sama sini chutu shaka gijini de chutonga tambo yeres. Lansan chutiri tondola mas, de lansan chutongze de puanula njujetla nuba zoni, de lansan lansan chutile de ri. で、バイオレ、セティンザで、サマセに直接借が切れちょとの散歩やです。だ、がばてな、ちょでけらもんぼもとは、てま満座とのやぼやです。だ、ともれらちょしゃらじね、ちょしぼにりそうです。で、とんとじゃと、てりめじね、ちょしぼにりそうです。とんとじてりめじね、で、がれがれしてまんざ、てりとんがやぼやです。だ、順でちょとんがでけらもちとんもろわ。 天文
다 죽바데나 조장 현부군이 주동그레스 조장 현부시나 매일 본줄에 대보 예레스 외자 죄세치위 난데서 초점을 나나 조레스 다 죄세치위 가서는 주종모통 다 군가다 죄세들이나 주종모통도 마데데 조사보통 드리시나 야보 예레스 다 예니나 르볼라 쵸다 메티 이와체던 제기시나 메이 르푸나 그 쵸이 코세디 도뇨요티 뇽데셰거레스 김비 쳐이게라 되니 촌당이 인제시에 도레스 다 쵸 즈본나라 쵸이 코세디 당도가 나무도티 김그 카도라 되니 다 쵸레스 김바 그 카도 세샤다 야나 흘라보이나 르보나 그 쵸 코세디 당이레스 쵸 농도레스 가데 김바 그 카도 세나다 가보이나 르베나 그 초이 고세 문단와 임비 드는 조카녀셰 그래서 조만지 통그래서 다 준도 초통이 공신자니 르보 대당 네토바셰 그래서 초통다저 걸 야다바시 시바이나 르보 대당 니주 빈도여레스 르베나 그 초이 고세 도뇨 요원나 조기 대당이 공신 야고니스 공그 주시 때다 세나 때문에 롱튼가 초통의 고시 야보신 잡아세 그래서 대이나 공도 휴밖에 초통의 고시 야본 잡아세 그 디고라시 다 샤라네 로체 문자와 제디 주불라 다시 간제시 그래서나 다 로르 주부 다시 텐직 조르가 세나 데나 멍가레라 다시 텐지시나 조레스 얘나야 그 카제라 다시 텐직 초마레스 로질라 다치 테니 손사테레세그레스 다 데컨리레스나 간이슨 로지지요 포모나 차이잖아 로레 다치 텐제 시브 무초스 로지지요서디 데라 논레라 다치 텐레레시나 무초스 라데도 침발라 치여바다 고셔드즈 차라 치여바 데니나 케마기 현존낸저레 데니나 케마라 도예비네바 디게레나 다 예니 조벌 준디게 다제레레 시에고스 다지 시가 로체 문자와 제디 다지 존네제 논란자 문자비 준디제 다지비 다도라니제 로체라 제디 다지 제 난라야 가능시 그레스 디앙 진리레스나 로 녜히스비 마게나 응근에 예미 조다지시 그레스 간이스나 다 로 녜히히 즈부르네 랭고츠비 고니 카 야셔즈 두가 임바다 나게 만케와 로다텐디 순순르베 가임비 무초다 렌디시 그지 친비 닌세다 줄란 닌세소 치체 토히 데이데 연네 추차 데부르가히 응고쇼치웬 그네레 나조예비 냐가 쳔보여레스 데인체디 로초원디 다 무소 모보 지란 롤레티르 가보르디 데라 응그네디 그도모 다치시다 장케 쳔보레스 다 되니 로스인지 로스인지 심부 먹겠다 뒤도도 창을 다 시시 그래 창어모디 창을 나간 뒤에 밑에 다 시시 그래 뒤에 엄마다 돈은 등가 그 문화는 자주 가시 고셔란 잡아다 뒤등라 되나 로스인지 이미지 나게나 내가 제시 내려마와다 능숙장 치위 진진 사건이 불하고 열었어 대인스는 창을 나간 뒤에 밑 진이사근이 창가대 토론로미 대다지지지 다장께 제보레스 로선주이자 엄마다 다드니니 로유지스비 마케다치네스나 타자그 장세디나 다지시 그레스 대야 로유지니 응아질레가라 메인힝다 타자 쇼르 응사도 보신디 냉숑 헌단다 말레스 라더도 진주도 진주도 타지 내여비 응은이 시에나 지 준디나 다지 인지민이 세고바인스 다 로유지오의 무소지 로드르 두세 응인디나 타지 대사나 다지시디 타절도 타시 소지 자시스 전체 여부로인디 진충은이 세그레스 진리에디 로지지 무속다 로다 준디라 아치데리 신이 드네 자노라 체여베다 드네 자시데기 도메진리다 더 다지 여부신이 준디 충충근이 바세돌디리 세그레스 다 롱아지스비 메이 주비 독세다 다 주미 대탕 다지 조세그레스 Tini ina longa jisimi mela ta ka ti zubu yonso nazo towa da rucay mbediwa soji ne ta tenzi ruso inbi tona shiga res. Ruba soso chabi ne tenri res, tenri etzadi, tenri puli mambu ya res. Temi longa jisimi mena anja junlan deta nga tokur shiti ta junlan ta jishiga jumi shadron da
포즈 무비엔 데네소 nénzhè yuèmè dèwè dòngnà xì dì nè chòng nè gyò dì dì nè dèng zhò ngù xè gè rè sè nè chòng chòng nè gyò dì dà dì nè dèng zhò lì dèng ngù xè gè rè sè zhò nà lá dòngnà xì dì zhò nà dà jì xè gè zhò mà lá xiàng zhòng dà pò zhù mù bì dàwè ràng yì gè nè dèng dì yuèmè lá dòngnà dà jì xè gè rè sè dà dì nè nè lò zhù jì sè bì mà gè dà lò dà rè zhù bù yòng sè dà jì xè gè rè sè lò zhù jù yì cà tù dì gè lò dà rè xì dà zhù bù yòng sè dà jì xè gè rè sè lò zhù jì sè bì gìng gà zhù lì bì wàng bù chà xì zhò wàng zì dì dà jì xè bà zà mèng bà lò dà zhù bù yòng sè dà jì xè gè rè sè nà hà rè rè nì dà dà jì xè bì zhù bù yòng sè dà jì xè gè rè sè dì yè sè dì mè yì lò cì dà dù bì dà jì xè dà gò zhù xì zhà dì yì nà ngò zhù xì bà yì sè 생각나봐. 다다 체지 생기 빌렌젠드는 부조 농진이 틀렌코 관계 농진이 대단한 되시 빌렌젠드들이 바간데 루지키 생기 문제는 것들이 있으므로

0: 미녀스 연에 모르샤스 메교스지 어딘 레기 간이든데 두세니 간이 사브지 두체 태용도 어딘 저터네 차세니 지 요구주의바 책자배 위인랭한바 지금 정리만 쓰중바 된줄랭한지 따가 두제 저 삼자르 두제 딩기 지금 주부스도 갸서도바 두제 만나 파수 강갈 지금 라냥조 상설제 또 홍건주 망치네 생이 결의자대 망리와 다조디 결의 제괴에 가서 내린다 남규로 된지 야부제 된 장저디 야부제 나무디 앙담 장저 다지 내린다네 차샤네레디 안저기 바이기 다지 팅군디레 컴부여리 구슈여리 다드바네 카르팅도네 쪽저가드바 직전 아니 군저인게 시네 마시네 시에드 시에드 사전 직 정만 보고미 다지 쇼번에 차샤네레지 안저이 버주네바 다지 마이네 나출이네 강금이 치로이기 첨르네 겨다제는 안저디 비제 답게 야가고 다드바네 직 세진약바라스 마라토 잠브라토 디제 점두낭 사가젠 그 신의 마신들이 오 미정디 야우노 남규 야우노 어 제마 용기인다 사가제 그런지 그런지 봐도 게진데 자제 이제 인저 야우딘데 샤두고 다된 저도 발레 뒤게 내년 안저 소진 2년 저 가바이네 로스르 캡투첸 지당을 디가도 지구래 난저 밀웅버도 인데 지기 다 공부해도 발레 김정정가 요리 당부 노스 지기 입 노스 지기 안 되는 안 되지 아 컴퓨터 추징 시스템 다 추징도 되는 안 줄 니만이 열이 추자 열이 들리디 미게 라고 도담 제 저는 조선당 갈색을 때 서터를 추세 마전 지기 내니 용디엔 다과 길르샤 다노엔 다과 길르샤 장대 민도신 이디 미코니 용능용 두고 근데 된장은 절대 나간 뒤고 있어. 지금 이 고기 대발하다. 지금 미고 시계 있는다. 근데 발 삼단단 심이가 봐. 나 저쪽 된 대발에 차선 지금 뒤고 이게 그래. 네 수십 된 산. 나 뒤고 이게 비긴 주버 안 담고 뒤고 일래 뒤고 이네. 나 점장 소소 고시게. 아. 뭐 도체 돈용 무슨 변조. 나 변조 돈용 배게 돈에 돈. 나디 레그디 하고 싶지노 어 개개네 제나 저치딩이 모스 시그로 봐 맞아 모스디 간지 인진 지역이 섬도 동게 상한지 망조는 로스케디리 밀웅보다 간지 된 두부스 개민도 간지 간가 차인 상자 더조로 튠디 야부지 그런 간가 장도 야부지 셴신 넘기 야부대 어디 제산데 림신 간지 변주디 배게 용바스 두첸 로스르게 당한 조직 당한 디위네 차차니리 도와다 치료의 여기 다 유고지고 멤버 단 데블레기 돈에 있는다 벤주 베게 돈다 약한 걸 높종 제제 당한 조직 내동 20세시도 봐 이자 6고 모스잖아 디위치기 벤주 베게 돈다 카 죽스세 어디 제제 카 죽는 차찬다 지당 강가 남들 교수지 어디서 총스 따따로 녀동 이스탱 되는 차선다 칸로 있는다 딜레이 토드바요 샤문도 베 있는다 된지야 사바 시즈 네메 겹젠 당은 지디 이자 세고 모스지 아 레이츠지
1: 어디지 랑가지 소용도 되게 최가 저도스도 어디게 단다지 샤몬다 되게 답세게 되게 단다 사우선이면 좀
0: 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点做那 게기 섬로이나 다 앙당무 간지 전주게 비게 라부지 땅도 지구도 안 다지 자디성 있는 전에 진간지기 어 실려니네 다 견도 간가지 어 속발하지 다 장디 된서 그런 다 된서 제비 시골이야 얘 양자 거기 고모다 된서 전년직 대용도 양 그래 셔루 옆체만도 양 안서 비게 친제 거기 셔루체 어딘데 다 단도 가서 이 그게 어 거기 자상디 단도 로직 락스를 치면 봐 디날 차선 다 벤주 폐게다 야구 중수 땅 정인도 전에 어 설치기 수치네 차선에 비에 거의 고무 정도 제대 치게다 어 고통도시 도제 등 알아야게 총은 교체 어 전에 알아야 계산 맵제 거의 로브 제제 비에 또 치게다 고통도시 도제 라스 서버에 이치 가도 체불시 도제 지수지 권다 뒤집에 다 클라지 당위에 사지 세당도 야구로 봐 아니 간지 세네 마세네 그 두기 섬리 동당 어스터스 다치마 자 랑중 차송디 인다세 민 랑가치링 랑가치링 어 랑가치링 이치마 뭐스 랑중 차송디 클라스 하용긴다 그래서 이게 Tuwaka nir se roche, chik chonglam denzu kyo ayade, da gechib shirpa, da duchani rogu chiye ki tol. Da danda na chana, da shirchang, chongye chigi na chana, shuk chi shiro diba. Da di duchani.
1: Ah, haa, di gui, da gorti lomarwa?
0: Bal.
1: No,
0: da wa duchani rogu chiye na chachani, nganzu ki ta chik tu duchani chiye. Da guanzo yu kabu chungru. Da suji se amal da gali gali, sos chigu ya chotubu. Kualta sige, pagami, chi kyo nye rangli nye devina, kyo nye di rishin, nye nye di rigma rel, ondre samtanche, losu yabukyab. Kulei penju tangu sadi, chi mbeme longche sur majer che paga, chi bu kashe yang, chi kyasang su ut tindi yang, chi padongay di rangshin ki shuk chabarashi, du chen chi changara tungay nyanja, kyamzay kyahay nyanja, 那古罗一年这天子到的吧？当年新一季，广州的也八九多了。那当年俺就不点那钱，当年的钱伢们穷穷也活了去了，俺都是讲究了些，没天钱，俺都是节约了。

0: 생길린지 라캉 데클린데 롱쿠가 종초 충충징니 야용제 연정 종달 시도 폐지 중대는 당거 양다비 시주당 예는 리지비 허전당 망조자 용들이 行为引发 原马归巴 시시 마제 라캉 데클제 폐지당 중캄지리 공정니 타도제 양다비 시주라더 전초토바 센터라 대위 탄산 멍멍자 로카 당라 시오니 당거즈위 탄산라 주의디 유롱강사라 조시제 니마현니 딩링당 폐지 중캄 타도지라 흉내자디 망원제 대시람버 공인캠이 쉐이 여바양 천지 여바시 听听北京龙城年轻理工，看看龙城街我等你就比徐南西边的才能。让兄弟姐我做别人们呢，三周拉档，没在单局档，拉看迪克街就都过来开大些音乐比，姐姐们推的新能源吧些。
1: 拉看迪克街才想到这，来手忙起，俺们是充电拿上提过来，俺们这，七楼了多两个才个中间
2: 朋友。七楼人家叫古建筑，你这公司新买完的。아니 고래기 간수와 농부 비준 잡을 채 다들 칼차 차는 질라 무교해 봐. 다 진다 대봐. 어 개복 그거는 레슨 샤무디 교해 봐. 샤미야 숭롱시 광도 주와. 어디 다 간수 직 어 로추 수진 간수 어 자공창 수 대직 망자의 경기사 비기 샤무디 템네 쇼 만자부터 녀야지. 딩광제디 직중광제디 세샤 대망조 샘제 제모스르지 신 가시 진에 샤무라비네 월레디 총스마르지 이디 겹촌나도 어디 내게 샘제 캬모르지 도저 구이 야고 좀자 사디토다 부윙게 남장바센 장디디 직 자궁 장디 갸야 더도와 양 세슝게 지시기락스 맞아도 땅제 장 자궁창 교수 나 되는 내 차상강

0: 간다. 담이 세슝게 겹죠 쟁안지게 니슈된지. 또 좀이 망조 심제면 소야지. 안당 봐. 어디 취재다 담는 예체나 거기 첨수된서 땜보. 망조 예변주 용보된서 땜보. 또 담는 안지게 사간 디구이네 차찬 지 로직이 개몽변주 도구는 차찬 지엔 딘제스 리그 봐. 또 디노 로네 차찬 안지 로자 좀 용기 칭이다 나동 주시샤 너디노 차상한 주디 딕스 토이바 디 단다디 제 먼저 용법이 템블치 능 언제다 미정 개길학주 더디노 랍자 겐고 디바피노 더 레슈란 치도기 시기즈메 쿠즈죠 세치상네 마 어 거의 레슈 제교기 라지드레 치갸다 숨주스 아. 더 더시고도 갸다 넣지 죽지르시샤. 다 이제 지당 임백도 제갸다 숨주지. 내놓을. 다데 니드번에 차장한 되지. 샴단디 고신데 베디지고라. 망조나지고라. 제 지시장 지만주기. 다데 차장다 딩을 중능매비기 용법사부스르시. 말베 다디 가불을 제관제 레레사불치 디디 칼레크시지 아마레 불체다 고이 어 용번네 제나 다스 추레 디젠 어 고시데 좀비 용번네 차전 땡이도 바 추집시 드시 어디 쳇다 용번기 카네스르시 제자기 제전다 단다 강가 차선 제 땅주 경기 레젠을 타고제 다 망조이 용보 안당고 망조인 데리 경제대 안당고 두 샤제 다 간다는 건 저기 초용내도 대빈다 먼저 하는 서치디 예동 이슈적 지로도 두빈다 단다 남슬라워더비 윤도도 무슨 두 침에 만제 내 친지 다 간신 어 냠디 벤주공 토도 차선 강보다 멍시 템불지 두 제샹데
1: 사람 총대에 내려와 내지 레스기다 닝궁 저야게 체리게 좀 좀마 로마우제 다라네 근데 난 두고 살아 되게 간단한 존재 에디 저만나게 체 답해야 되게 다 좀 더 요르베 먼저 파마도 안 줘서 그래
0: 저건 예 카르셰 봐 당은 저디 위기 저건 지루디 다디니 부빈서라 시고 상전 전신 남자다 되게 어 치시게 구주도 당제 다디나라 망조 레슈제네 차선 미죽지지 레슈지 두고 다디 내가 저기 체인데 왜네 차선 체나르쟁지 다 망조에 딜랑은 뜹투벌 어 솔로 내제나 솔롱은 못 나가 숨지다 배워 다 황과다 화제나 니지 봐 어 레호베 샤베제나 니 숨지 봐 군기도 이제 진짜 당비는데 만에 제가 그 꽈차고 뭔디 꽈네 다 장시기 디디디나 제 집자도 미노 다 지 쇼거다 쇼거다 미노 지능아 비기 더 슈도아 도제 죽고하제 이 쇼거스에 비티 된디 까마 디르샤 고릉아스 다디 용보체올세 오늘제 다디 지능아 비더 슈도바 꽈차네디 신의 세신다디게 되면 봐 대전연 전 대배도나 먼저 멍제다 지 나제리 하고샤데 어서 쳇던 틴수간다 어 남던 젤린체 디제 다지 지베기에도 발라 어 데블레토도 베준 체젠다 지 어 단다 녀동 이스틱 진네 단바 다 지베기티 바 사적 지금 데블레체세 무케 안 계셔 다 소스 사베제 요다 간가 돔제 와 갑자네 제나 야게 철도 쳇두긴 설지 다 단능한 제기직 다른 디구기 켜용기 변조기 더는 시빈 단염디 변조기 갑조서에디 앙당 물으셔 다디 염디 이디 어 변조디 어 초구차비나 남망조 이간이 낸다 전수간 거 뒤도 세트로 올 다디 사젠 당한지 지 어 우인이 우지기 켄조 해말발 다디 간가 망조 어 계기락스 어 팀전에 재난 얘기야 이슈락스 두세바 다 디난 차샤스킨데 어 언제 예통 이스틱 지내줄 다 냠디 배주 폐게 줘야기 아 다 딘시마소 망부세셔바 어 저쪽으로 디 가능성은 어 비게 kāngla sāyā kāpchōdi tā ngāndzū lhāgāng sīdī jī sācō kāne pēngyēdī māngbōchē tā jī tsōngāng inandrā, sāgāng inandrā, dhrāngāng inandrā dēnzū dzūyēdī māngbōchē tā jī tā chōchōngdā kāngla tōngyēdī kāpchōdī āngdāng būrūchē tū jē tā ngāndzū jī lhāgāng dīgūy jī bēnzū yōngbōng āngdāng būdī kāngla tōngyē tū jē yōngyē bā Nyamdi pianchu gongbetan hai tansu, ta tanzin yao chi. Lakbaadu ganzu ki labzin tung kumchundan ki kachin wal da mangzo ki tsodi, nyezhile madeba yake chi. Ta tanda ni chashana ganzu ki namsa lawadu ki peke tuk sinrudi tanda ganzu ki tung kumchundan ki peke cho kengji tel da chi kyabkyo dan sikyong siju mangda chi tuk chi tuenjen da Mangzhou, Gajin, Sinda, Chao, Kangane, Da Jik, Gekab, La Gazu, Gekwe, Jik, Ganyin, Insukun, Da, Jieme, Yo, Du, Jien, Yiba, Da, Dewi, Kangbu, Inenra, Lopchang, Zhoi, Ki, Chagin, Inenra, Jik, Menjun, Genle, Inenra, Gensun, Genju, Inenra, Gensu, Kangwe, Tol, Da, Gekab, Gen, Jamgyong, Su, Du, Jien, Nang, Jien, Nang, Al, Shizu, Yingbu, Da, Du, Bin, Da, Dan, Da, Shizu, Yingbu, Ge, Du, Gyu, Du, Jien, Shengil, Shieb, Inen, 이만제 된다 인기만 받았는 아주 기분 된다는 도전 시기가 보는 다든지 기분 된지 영안에 차선다 안 주게 뒤도 남군도 같이 군진당 이거진 봐 망조라 세세 개기불에 망조에 같이 초첸다 다는 이제 영조 땅이 갈 인기직다 땅이직 그진 초긴치 보고 달래진이네 땅이 제수 장과 섬섬으시면도 나 땅디 델리킹민도 갑디 진이 섬섬 망조디 직장 통해 매발 다단다 간저기 직 너는 중중이 있는 저기라 직견고 로 계속 줄리 있는다 또 공전당 야구바 센터체 대본 기긴 직다 하고도 당한들 별 진주 동기디나 그러면 되게 겹스치고 도체네 그진침이 인스첸 망조 간게 땡죠 능기바 다른 인내 자산에디 먼저 중 공전당디 다간다 수직례 덥체당 수직례 전당체 기금내 자신의 돔조기 기급도 제 찬대 보면 나 디톨 자신이 심딩네 나 도체 대도 디강 대전 나 망조디게나 삼릴로스 야불 시께 중국 공전당이 그린 월당한지 배미만디게다 기신자국이 소 계기 중원디 나 그린 체스 쉬엘지 도체이

0: 아쇼 제 송혜고네 라마 림보챤케 케서달라 너버단둘라 쿠롱봉보 서산 런차티케 제 띵드 잠셰케 응곰비 효탄다 난데케 짜바테 쫑자 블럽셰 요베 카타나 란챤 버바 체게 데타 톰나 낙포 케체 체게 데타 두챤 낙포 야예케 쪼보 임바 로챤 낙포 케 템포 임바 가럽 뎀베케 속챤 임바 다네네 부두 쩨게케 쳔다 예미 탈랑고 야토 제레 마탐바티 마투 제레 토바 투티 멍니 바르 로테 토티 캬니 바르 세란디다 따베타 착케처바 켜제 사사르 파켄 요베 갑테나 야 코레뇽다 파예파 쿠롱봄보 서산르냐초 나탄데리 응우니초 두탄데리 찌니초 타초 카카라우나 캄초 민고 롬라 존나 라바미 따만보 깨샤 라초 나제 만네 요라 만도레 메트바 제레 만도레 카준베 샤토 마달레 룰 쫑쇼 라요 샤테조 라샤 라라다 닝차 라라르 쇼 데에다 마다 테모타 타초 카로소나 두수소 샤듄니샤 쪼바리 데듄니샤 짜바리 나 낙초 두케 짜바라 그 르차 낙포 짜바니 가랍데베 소켄 르차 낙포 짜바니 Mecha mecha mecha zon ngayi tenbi zaba yin, le te so kya la samu yin, le te so zaba tungmo yin, le te so tonda ma chon na, shita gula xianja ta njoba ta nga zamja mi se na, makho gongdong zi ba ta chapo tukza pabe lo tungdong del, zingu chibda ye mi tixe lo tungdong del na sa lamba da lo.
1: Maji chao yin nang, ngan chao pyo me rei di, loka di jia zu dan, d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ji, me to dung zha ji yin si xie zui. Ta di yin nang nang, te sa jia hui dung di, ngan chao do di zong da, ayu nang ke tayo da, gong hai nang ke si di, di rei di cha yuwa. Ti yin si gui ya, yun zhe yang kar rei si zung. Ta di ngan nang, cha xia zung na, rui zung le rei ki chue du, te sa jia hu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zui nyang a, ki jia bo si, xie zui di rei di cha yuwa. Te sa jia hui dung di, ta ji pang zhan si ne ra, ci gang ki chang di la da di zong da, ki sa jia hui dung pi wei ki che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제스네 증거요리 대인디 중재년한테 제보 인스 진짜 지시요리 니네 그사 제보 중티네 나위 지조기다 지금 지시리 막든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제교수네 제시 전단기 하장기 진보요 대인디 좀 그사 제보 중디 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스 대시기 숨내 차이샤와 이나 야가기 마하 바랏네 독주의 라마니아 독주의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로 크는 다디 피제 조야요 말이 풍송 처부 조야요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주 좀 대사제 비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조 지조서 두고 요래라 반장 뒤에 지만 지만도 두고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 비 중기냐 진단 친구 찍지

아라와바야 코나 나비 도스테치 마골란 제바 미사나 어도 체다고포 디헬런적 대버조 테네 롬바다 대포마포 탐제베데 고고르고나라 도고토 테무두 깨미리 땅럭게리 렙차리 욕라만주 가다리 니테네메 땅페라 리디공가 지나 코라리 찬찬녀모 지나 코라리 도가부두 체다고포 디케 타 차포스테라 소베 나라니 헤고네 롬바 탐제 헬라소 세르케 고네 데포 탐제테 보멘 보본 롱자 차바타 카지 봄보 춘자 남리 봄보 춘자 쥐리 봄보 냐진다바 라소바 탐제테 레마칼로 요신 요베 카테나 남님세 메바타레 야주시신 요베 카테나 손디 Ta nima tige makta tabo te rinza xin yobe kaabtana lema tamji tuyla ne xin yobe kaabtana. Tamji biye makta tela nena lama rinbo chanke ta nena sanji denbe lama rinbo chan dhudu denbe lama rinbo chan kongke jen namka la sayke gone. Ölen cheta gopo yorsan dokam lenke sasa xinxi dhuba zdangli mahi kurba chamli zayke zayla siviki dikfan jipa tamji bedel jen namka la sayde lama rinbo chan kongje ke nob deva janje xinga la barxin yobe kaabtana lama rinbo chan la xio yodo. Te xorxin yobe kaabtana ta karsa sokda bingi ke Natera, Ayu Naki, Tiu Zojeta, Topjas Sadu, Chimjo Chimboz, Topjan Namka was there, Zojita, Tinzakan Yobe Captain, Terenzakan Yobe Captain, Udu Chela Tik and Natutela, Yemi Soda Tobe, Mungauri, Mungati, Natera, Numati, Chenatela, Longhinja, Numa was a servata, Jamon Namka Tokchenla, Saber Conke, Tuzija, Taksam Dawu Rashala, Namba, Taze, Namtija, Tonkan Zibi, Jenkola, Njipin Nacha, Jubija. 퉁다 롱쇼 까르볼라 가챠삽콘 튜제치 티케 드이케

0: 내가 미스터다 나쁜 애라 저 저거 좀 너가 이게 예제 높죠 맞지 닝을 주고 매를 했지 제도가 대칭에 도다면 맞아 니네 미퍼죠 도다스들에 스메나래야 지금 신기 군지스 리그도가 되게 원데 지제다 나한테 봐 가르세기 사든지 리그도가 지산 코 파맹 원데 차잖아 내가 보고 해야 중요해서 나민도 야고 조유 길이 되다 다 또 내세나 보고 있으면 나스네 자 염난 퍼져 됐으나 더 그나 호수기 갈아 간점 스티지 지 현승카 다샤요 예승카게 내도 망들어 봐 이제 원데 차잖아 야고 지강에 지 수고 유스리 뭐 이제 용도 알아
1: 지지
0: 또 따야 돼
1: 그래서 로디티 코로나네 들리지도 기시 소소 교동기 초하시 견되나 미신다 도와 마스톤세
2: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也是的，哦，杨太些对人端着，民间把那等着，叔叔给别家家边那叔叔的娘都用别的叔叔搓把个米那着，搓把得了，对的，没做搓把个跟这些个民族啊，做搓把是就工作人家家呀，说了的，杨叔叔给这叔叔弄的，拿叔把了，哦，对的，但没做个老乡些个民族是，哈拉什么叔叔穷穷个人，清仓老叔跟这些娘呢，叔叔个人贵个托呢，对呀为那都为那没看些怎么都得了现金嘛，托不接，他得了这一万，他得都不认个，等着买件多上去。
1: 소소라 산로 텐데 용혀지래 이나야 미패체와 친산로소 근래지나로 산로 정비나 소소라 로소 텐데지코니 아니 소소게 부초 텐데로 로소 텐데지 잡이나 데코 주니코 나코 독자와 나기지 찬조고여서 그래서 텐데지 장아 좀 뿌디 텐데나 다 조 난도 다 되는 건 조 자리 랑야기 시월스고 아니 디다 자기지 다 쿠랑기 다 대시 만접지 신기장향도 주요레스 배치가 좀 나한 파지 로인도 잠바리 부구지 카바데지 데도나 다란 니마가 그바 카바데지 데니베 그바 장롭주 제지니메베 부구 쿄레를 두고 질럽지 데비나 디 신기 차루도 대시 란 제비나 부란 당기 추정 아바네 단도 추도 조금도 추도 찍딱다지 카바데지 데송 다지랑 카바지 마시안주 간당아 좀 대시 제지 럽이나 아니 미빈츠기 신이 파지 롤인데 야부지 용토그레스 심어도 니 파쇼딜리아 카두 신지 제제 단다 디왕기 미디 두부레다 데니 지럽디 잠발레 아니 파쇼기 남상 고송 지그레스 딩도라 게나 두부지 럽디 잠발레 응이 남상 가르고도 오 당아 비게다 두부레스 지제 남상 타제소 다 데니 럽디 잠마 니파 렌차다 부지 마겸나 방황문에 기게 두부지 차서 거리 다 하셔 두루와 제자 당부디 인지미니 대집 제벌에 신지지 교 말해서 전다 가리인부터 사자 안대지리아 두주 안대지리아 지난게 된다 안대지 제샤스 디바 당부도 세부질라 그래서 된다 딜 러브 마도 비 된다 딜 때인지 미야고르다 두그르다 딜이지지 디간에 믹스 퇴바스 지금 맞아서 당부 딜이지
0: 다 디당에 직대 할애미 지 보고 좀 배는 바래다 강에 망고 되게 수수께 이제 야 미랍자래야 야고로스 계속네 수수구간래야 로스께 야우토부스 땡에 메도가라 네 야 딘제가라야 지부구 딘제저부 치디스 망에 롭데스테비 디간 디스이다 정면 관자스 지도가 다 창초게 직진동 스마레 딘제진라야 오 딘 야네 디 잡어 지도 기나다 신지 있어 마치 숨바나시 아니 보고서 준두 잡아 딘제 지교 말에 속도가 그 보고 다 파주 지 컵데스라 야나 소소 비게 슈기 진시게 염나 파메지 왕차도 배주시 제보고야 디 마치 리치스 데 슈 타고 된제 제위나 안 보고 스메나라 지금 신이 딜레 용그레스 퍼줘라야 주블로야 스마르에 다시 안 하나서 북디 주블 십지 로기사리 용그르바 디제 리그레스 다 보고 데 겨르 독자 도슬라베나 안코 차와 시토네 우리 직사데 딱 나 독자 레스 이게 독자 제 섬사 야면은 지금 맨날이 딱 비가 도자리스기 내 소소 야고 임바 자주 체스다. 자주 체스도 부디 미신 발아야 벨레주야다 라소보다 하나 오딘제 돈이 중고여에서 드레스도. 아니 친구네 자샤나 아니 다 다시 밤에 나 오디레스기 내 딜레 사회 렌지 로스도 가라주는 이나 부데 같이 로스겸네 저는 팬도함도 또 두기서 되네 직능주 오딘제 지기간에 나레스네 용금에 좀서서 지 용기 세상 보고서의 준비 좀 봐. 염나 직직 조로서 위에 직조 좀데 밤에 되게 된게 뭐임지 염도야래야 카다라고 지 보고다 졸린지 디토랑 아니 근데 제가 정제로 주고 있는 주주 그네 거봐 제가 거봐로 붙다니 염도 졸린지 직조 좀 무슨 된게서 된게 수차스나 안 코 인지인지 지수 야고 지고를 지제스도가 아니 딘제 뭐 정도 좀 봐. 밤에 오늘 자신의 비기 딱다 지송 지금도 봐. 염나 보고 돈에 지송 지금도 봐. 근데 람사 이게 바로 용구로 맞춰서 아니 어딘데 지제 용구유자 부근에 지금 밤에 지축 작품에 준비네 내급다 준도 그랬길래 친수 중나 아니 보대니야 지금 전부 이제 쓰고 유서래 어딘데 지도
2: 대제라 데네가 리몬더리니 치나 겐가존데 치다 겐티지 도지라 니도 냥도 겐티젤라니 시나 신난탄기 자히바 용히 여기시니 리무 여기 여비 지지의 문티대 린치 심벌 가스혀
3: 다도 미젠발라 지니엘라 따지제 메발라 타지요데 자마 미젠바 그 세나로라 하마고비데 알레지 도트네 제서 산사케 만종은에 신나 파츠 산로 다메나 던데 용사리 아제
1: 나줄 합제나 제비네 다 롭투야 부르세다 롭투 두구르세 주마 다 딜레윤데 자마 롭종야 부유네
0: 그리고 타제 롭주데 타제
1: 롭투데 야고 이미지다 롭종야 보면은 안 보고도 두고 이마 두자이 미소리 근데 뜻이 도메 봐 오늘 이제 말 봐 만종은에 지는 지기 약 두세데미 다야면은 미소스기 게첸다 말 봐 가시 세단 가고 가시 류제 기르바 가시 양밀 삼시제도 가시 레근 준보 아니 가시 양 담실 개바 간다 미소수 제주 주르바 대만을 이제 카도 알롭존 야고 인데 카동아 저 신제제 보고 야 그지 롭존 야고 매티 카도 신제제 보고 도고 때네 지게네 저 아니 보고 저 아니 신제제 잡으시고 아니 간다 되네 망아 저 깨지티 제야 그러게 아니 참제적이 있다
2: 대제라 다다자카게 로소게 시죽토네 갈리갈리다 자체바 차제 첨보지에 지 류자 야보제야 요주 차상국의 투목의 처치들라 다야다다 다츠 대가라 쇼야긴가 아 대만도 엄마네 나 체크소나 이제 던데제나 아니 보고 마음보지라 응어서데 통지다 만지가서 코란라 이치에서면자 뽑아래비티체 된래라 냐자제 지랑가양 지원금 말해서 지나 두부레서에서나 아니 코란 그 마지게 젠바게 괜찮던데 연주다 책송문 아주 루자 라소바던데 이제 샤도 라소바인 사변 다분의 지이나
0: 저
2: 자고 차도
1: 이제 안 되네 저기 다 시청을 안 해지도 잡았다 부디 대십 제발에 신지지 요 말해서 님버디 아니 가서 공도 넘는 지 촌나세지 안주기 수수기 촌난 가리긴 버디 봐 세블 랩톱 거래스 된다 답이 제잖아 등기 앞에 까만가지 제일 차샤 제일이 좀 말이야 딩도 지랑 까만가 제일자 그나 신다드는 년에 레자소 근데 등대지도 좀 말이야 나 촌난 가리지도 좀 말이야 랑기 된다 되다 개치 뭐지 마 집에 왕기 나 지금 남자 싶지 랑주 니니 셈십지 교주 세 줘라 봐 수수기 셈난기 인지미니 촌난디 봐 인지미지 랩톱 거래스 부부지 니미지 강백에 가바데지 대위비는 먼저 파마징위비는 아니 낭다시부지 라인구로가 존나데 집지 계심으로 해서 봐세 타주지 봐 냅둬야 돼 보랑 주제 찍지 베디 가바데지 대소 근데 이제 통원에 잠말에 아마 세난데 낭다시부지도 주와 아마 랑기 믹도 돌아치면서 베 낭다시부지도 보랑 베디 미츠그로 안데 돌아치면서 낭다시부지도 섭지 간다 셈난기 뇽초르티 인지민이 봐 세부지 유튜브 거래스 믹세 먼저 다 중국 나와 재미나 다 야만 먼저 비리 남고 재미나 수준기 왕기 미망고지 마 꿈지 되게 거래스 손나도 봐 랩 신규 요 말했어 랩 도구 요 말했어 믹세 난기 아마소 진비나 소소 다 난기 디치도 깔레 돔나 다르 제도에 세날 강에 디어 리부 강에 디어 이내 망고지 급선에 배디 우주지 제가 검지 되지 어 아니 니미직 배드 지금 매배 배드 당체지 리더지 매배 디 마지 바돌로 배디 저기 전화 말해 주지 아니 말로 비나 미신다게 하마고 언제지 되잖아 말이야 간다 ngantsuki tsona de xia de bemesi ge chenbu je ine ngantsu mangchi ge su le ya de ni le tsingi bi ju dang de ge do

0: 촌낭 디 말랍 제제 베데 강르 제제 디 그레스 베자자베 나가 주자 참베 주 니비나 무네제나 다드리 잔주리 니 아지 소지미 제와 가르제 게데 요르스 참알야 다수주 조이네데 김자나 냠도 디에지 디야 그르와르 게데 요르바 기싱나 마데베나 무네지 조미 크르냥 소르직다 리 촌나지 리 그르바 산디 리인데 참바 디 촌나지 디 촌나인데 참바 아니 촌나데 바 세볼럽지 란타크바르지 잔주 리브데가 셀로 쇼르친비나 나고네 침찬데 나 미치게 힘이 쏟다 좀이 그냥 근데 칼이 집질리디 도스 딜라고레스 이네네 간주 망부지 그 소리야 촌나한테 말없지 커도 강르지지 미큐르를 두고지
1: 괜찮아요
0: 아버지 아버지 말이 이제 봐 언제랄지 아니 소소게 촌나한테 파빵지 배도 강르지지 되게 그렇지 그냥 되게 양조 배도 자리 쉬우죠 되게 그렇지
2: 되래라 Terela, dengan tu ke, cik tang bebek ke kerja cina lola dia mana zebal leca kadu cewa meser leta, zebal leca gawa cewa meser. Ina yang kasih dek zebal te dengan tu tada saya ke zebal te ni jangan jaga mindo. Kanda ya sana dek zebal te jangan tu jaga itu nih na, singgan cingyuan sesi meme. Dek zebal te ina sama yang susu ke cik hiunro, yang te la kanda tabu cik jila lude meme ba, jema cik tenre ke jachen bo cik ke shobun baba cik bayak tu so yomar ba, bayak tenre cik yomar. Tadi yuna oh kayu mari, tangan tu ke misi muda, anjir je selain na, jadi cuci wangi, kandre yuna cukola kontrol ngaja, temu lasu ba yore, tadi kok temu wangi tadi kerja tenre sih susah, lasu ba ke tone, anjir susu ke pajo tela, yanga ninja ta, ninja ta jin ni zebra te gontu yena, tadi ngus zebra le doa, ini yangan tu tinsan ke zegon sebiji tringi ke zegon, ima jalan ni ke te a, temu te a se asal, tenre je ke sanu je kuna, tadi zegon ngus rugo ya mari. Tema do yang anzu memang bocik ke oh anzu pek no la ji yara xue zang de zui pa gong ya de mare be ta de la yang xia pa ge jia xia da ku lang sa den zhi xia yo ma san yang de ni pa ru la anzu ji yang ga wa ji yong gu do wa yin na yang de ge zui gong se ma de la yang ku a de da xian jie ya bu ji gu sa de
1: zhi de du bi che shi na tan da ge lang su ma na xi ji su su chuan nan de pa xin ba le ya xue mu du bu yin na mi su su se ma ne ha gu ma ro
0: de
1: ta bi che shi na ji da wa chi lo la ya kyam zhu gu yin na de ga chi lo kyam ma da ke de me ke ni sugmi tu samsa yong ruwa anchik chi ni chi ni shigo jik susu mbe nala ya dung heraba chi ji di di jim jik bardu chama ambe di nung chenpa shigo la jik chukula ya gyu tindi cha yong ruwa
0: si
1: sa ngon jik la sumbut na si jik susu nyong zo xe ya sada ngon jik jik hajan ke chenpa tindi jidu
2: chona hi ke me ke te mite pachi mite ke hi ka te la mambu che thu gyo sa re ja me khase hi gan den dil gabu me ba hi ga da khase la pen de ri gabu ni na yan den dil gabu ya bi me kha hi la hi ga te la ya so so ko chona je bing e ba min du ga yes na nga ke dan ni mambu che thu nyu ya ga ro phen chu pa la so so so so ko chona de kan da pom mambu che ke bu te ke moran ke kare sang du me de la ji nyam che se mra re de de le ji bu ma to so so pe chen ja la ji la nyam do khu ni chong ko gan du yo na ja la ji la ga bu xiong na nya la to zi ji o ja la ti nyin ji bu do se a ji xie yin na ya moran se no kare sang cha yan zi na ke ja de ge to ni bu te ke ko ran la yin ji mi ni ja la de nyo nyo ge yo sa ni yin na ya bu te ge nyo yo ma re ha ko yo ma re de ni pa ru ge khu ni lang ga da san ra ma ju ko ran ke te zi ji nga la ji gu mi do san ni ane ma bu ji kha to ba la
0: Nazulob di dal pe ende charwa. Nang ama jores. Ani muran lega tu jores. Lega trip da ga pa leave da nan leje. Ali khala so res. Da ba res khala so pa tu de chaza nang ama chi yob da. Nang ama di chi de zam nang ama kale jo yob che. Ani khala ge du sa ne le pe du yi jo she ge da de khang re je je. Jiran zu de che do nga pe kale ende ende to so. 아니 님은지 아무디 어다 디장가 짐부터 아 근데 장가도 좀 말 아니 장가래 드그럽지도 않아 아니 다디 파 유슈 제 제형 말 칼라 소 말을 없다 아 안 파 친지 칼라 맞습다 나가 아무지 자고지 칼라 맞습지 안 제로리아 칼라 비게 친지 바바다 부게지 들어 친도 다들이 강기 공기 자고 디나라 지나서 나가 아메 칼라 소요 말 봐 지나서 저도 근데 또 그럼 부다 저 되게 찾아 가다 줘 되시다 신이 나가면 두이디 기억이 되시다 ngatsu zatsana jebinele susu sentida susu ki da mitsit pa chik kibura jita chik gugdwa susu pe shatak dara jita chik yu meshe mogorji susu su chik jambura jebudwa ani di ma jebje susu pe dukdangda ma dangdang pe susu le dangje ani ya sen nalkale kyo yorba susu le mi gugu kyo yori dike chazangle pe gubatisi jie kamudu chantugu yomari roko nyamdu geje siya tugu da ganda susu jie samayga lega chokdu jie tugu yomariba di wangki ani susu ngoni je sen ma jibu kyo cha ani di kawusu yala ngoni je na nangmi pezo ya chik jie bingi se nele 코야부지응우에서 말이야. 안 파줘리 촌나기부지게 라기에서 말이야. 요즈 디나네 아니 시팅라빈나 숨바체빈 응 고코세데리샤. 단들럽나 지지지. 촌나 레레기 교로리아 구코레리요리스. 나 유부유비 그 촌나들이나 아니 미다미빈주긴 린디치야기 구코유직다. 야메나 레가 야부시부치디 잠발이야 지 가르고 선 잠발 가고 오지 이러바 딘저 야부시고 요서 저바 언제기 간다 미쳤다로 구코지야디 아니 오늘 지는 전부린 차상 켈린데 무슨 미소스기 주반주 독바인데 야메 난생 독바인데 디기 만다 왕기 아니 리버리 오트리지 만다 마다 차지 마도 시모도 구코 유엽디 차상 리지 세상 구코디 인지미 바 카세 고대가는 럭고리스 난 용초 언제지도 르바 아니 할 구야 가르고도스 아니 간다 단다
3: ジャンルが趣味なじじ、カロニー、ジェグドゥネレ、インジミパジョーギ、ツェバジェマジュウジ、グコテ、シャクスパ、レフシュダ、ルバ。ティ、マラス、カセ、コテチェ、ドゥネ、ジェグナラ、コマテニャダレ、チェグナラ、チャラニャダス。ティジルフ、シマドンガズディザザザナロリア、プペニョロニョロジャマジティルバ。ナンガアメ、ルブロマジ。アネツェバジェジ、ギャリティショ、ミクセンガンズ、グコトニパ、ルビナ、ミダミピンズ、ランザン、サムシ、ヨングルサト。ギュンセン、カリンステザンバリア、ペチェジナ、 난당고 생각 니 고야 라마 좀 세상 같은 데 지 인지미 지 예고도 올랐나 미 차장 그것도 여러 봐 티 럽디 잠바 아니 미드 미반 좀 삼시 용야 다 나이 문에 지는 미 생각 딩조야 보지 고도세 알아보지 다 나이 비내래 그래서 우리 로봇망 보다 냠도 참선 린디제 끼치시에 고도세 넘생 끼치 바뚱고 고도세 저러 봐 티 주 럽이나 아니 미드 미반 좀 삼시 용토 그래서 그도 간에서 내 잠바 미 인비 쇼고도 덩길 럽나 지 그고 유비 차장 아주 빠르게 세요 딱 바르지 리디 너마다 티도 럽이나
1: ねんがとさんしやぐよめです。パジョでかせこでんがちくらとびな。てやぶしぶじです。あ、じゃあ、すぐに。まんぼちこめをちゃざるわ。みしまれやすすじわかれね。ばくとるとばね。ちきたべげかれちゃうよなさん。ちわちょまるわ。じじじ。みすすちゃげねらべんじょたにょやいのくぼげ。ちゅんぼちいのねね、にょしゃる。まとね。
2: 다 그거 배치 다 다 치는 내용 말봐. 고체도 좀 주는 내용 밀면서 하고 좀 주는 세비어반 파기 요점 아무지 매우 잘 오라고 떳대 잘 오라. 제단 대 근코세야 태가 세지 때라 하제 양매 때가 로종 세네 마죠. 다 된 레지 어 다든지 해그레 아센지 상로 때 세나로 냐네. 다 존다 어제 제지 제네 용토 받지 레는 거. 그래서 대만도 안 쪽에 メマンボチケタソソケ軍庫でミレシェベイナ。あ、タソソチケネセグレ。マサヤムナタンサナハンバチャボ。ヤムナソソマサラヒョンロリケ。ジサノジェナワジペチナガラディニュータセナ。あ、モチャジ。ペチャジェナミパショテケジュラガンバイナンジャ。ヤムナカリンガンバチミクサムン。ガヤンガンブレ。タコフガラニョグレセジュテダコランガラガヤケサノテラガンブレロバ。テレサノクコランガラチドンカツンドメケ。
1: 토마카 체인지 했었지 레 딜랑암브레라 주 딜랑암브레 이나야 니가 태가 때 랑라 때 뉴다세나 잡아 양아 게 암바 때 칠로라 마진 토 덴바 덴데지가 나와지 진지 데 이나야 데 덴데 레민도 데가 세 랑 데 세 토 이나 치니 바로 게 덴다 망부지라 편주 발라 도바 세 마고바 게 지기지라 지 삼지 데 마고바르가 라사타 쳐브 덴데지 인자 태가 데 세나 파지 가여스레 이나야 미카루지 배차자 나라이나
0: だって、テンレチェが軍国で手が冷えがよな。うん。ならんこ、おて、手がて冷えめな。てか、じゃしょうけ。こなんか、現世マンボジャハコね。うん。なって、テンレチェ、チャーバマド。うん。ランサテンレチェスな、パチヒェトサマリ。だんだんと、ロビティナリア、ケチシシティラジャ。ランニー、ソソリア、ジャンボチェゴリゼ。うん。ティ、シブジル。ランニー、ソソ、ジャンボチェアセアディア、ヤンコランギ。
3: 게제제비는 아니 디게 시도는 안 친지 당부대 소소소소래 대십지 소소소소 연이 가르지고 되고 전화 가르지고 되고 내 급소리야 배차잖아 유보유배 전화하지다 야면에 잘라지게 그거 유배게 전화 아래 레소나 아니 야 인지민이 소소소리야 그거 때 뛰는지 소소 그거도 강시하고 그래 디나로 제비는 아니 소소소소기 전화 딜 때인지 소소 그거도 하고 없지 아니 소소소 장부지 소소 그거도 강시야 소소 님을 이제 기부르지 나와 두부르지 어 나랑 가르지
0: 제비야 삼사도 저러봐 다 내가 있는데 슈게 아 삼사도 저러봐 근데 이게 나와
1: 진짜 토레스 제나 세상에 걔나 디스 못 알아 나와 싶어 다 미지 수소 드시러 오지 어디 가디 되지 고기 좀 더 미소리 되고 가야 요 말아 나서 담배 세우나지 니만 미게 올리리 다서 미게 공고를 수수도 디나실 봐 그 후서도 직관 잡으시고 양파 저도 용이 죽으러 가면서 지상이 지금 이제 알고 그때 수수 수소가 많이 지금 이제 수수 내버 되게 전에 선로 야고 땅고 그래

0: 수수 내보고 올 때 베이베야 터서질러 니구이 되다 다리 고고 강규 선수서 가서 그러와 세상 수수 지쿠버디 옛날 수수타 나라도 가서 내단데 인지미지 양타버질러 사야 돼 하장 개침을 하셔서 선수도 지금도 고고서 대 강 차베 뒤니 말로 베지 드리 직 정비는 선이 신 맞고니 좀 대수 양교직 군이 쪽으로 세상 수수 직 내단데 뭐라고 문제 세워 좀 뭔가 더 그저 지금 선물을 해 얘는 드린 때 주나 안에 지고 도선사 야 그거 가셔 드리 유배 가라 진짜 여러와 양아라 근데 잘라디 인지민지기 개침복 개 말에 딜레 야 권이 저부터 저 여러와 그 대주스 내내 베닝지도 대주 가라 여러스 닝지부터 도사 이제 얘기 내가 요습으로 진짜 그거 야지 인지민지 띵에서는 그 영지도 무슨 내 경우야 부자도 개침을 써서
1: 수수님
0: 받아게 되게 좋아 그냥 누블레 계획고 그때 저는 야 수소 강에서 아교로 와.
2: 제라. 데레라. 장어 고마랑에 그가 로바치 투비 모랄라 다지 바제 천차 진네 찬사 전네 보고 제제다 다 가시는 루세 된사 천나로라 나 소든데 제비 강데레레. 다 먹세나 코난다 코랑게 초가니 년도 실라 대산도스 파마년도 대만산도스 이나야 가래 열었으나 저거가 아마 되고 부글어 야부지 따로 제거 도서 다든데에 나 응고라 망부지 아마 다년도 대바다 저거다 콘조 나는 년도 대베 괜찮 망부지 시에서 대이네야 야 잘로라 모랑 티 망부지 시에서 얀티나 담마 대바다 마지바다 제단가 카츠에다 드르게 요면도 대이네야 배차잖아 소소니 지보이나 포반다지 이나 드레마트다 산이트다 세잖아 자 초거 봐 이나 따바라지 데네 아막 준조 뒤잠바 수소 세나로 대부분도 다 야부지에 맞선 겐바지 그 배트리 소선 세나 데네 용고도 세 땡에 간지셀비 저바 고야 양찬라 개체 같이 용거 봐 수소 그 레단 죄면도 산난 미선라이나 망부지 년도 십자비나 사단도 다 차찬로 지도되는 제 용거를 봐 근데 찬찬로 제거 여사를 했던데 세대 아니 땡에 개요 말이라 대체 춘추로 산로단 저바 고나 셀비 근데 뭐선 뭐지 나 소소소소라 근데 깔레 근데 제 그도 민도사 자 제가 거야 돼 소소로 깔레 제자발라 산로 찌르고도 어따대래 응네제 대 아니 치라 칠로라 빼나세라 위 나 빼나오 잘로라 나이데 데라소바가 미만부지 텐데 데여서래자 대간 저거지 다다 그 빼주 장담아도 다양 소소가 내가 돈이 세나 양 내가 대 르마 토버지 양 데나 데나

0: 아니 들리지게 저와주여라 아니 아자 그 믹스에 그거 슉 치슈드 가르쳐서 마음바 불안한 데 두저도 졸라마다 없이 마음바 미치디 약부지 유약 저와디 집지 깨부디 그랬어 다 그거 띡띡이래 스티르 봐 그거 띡띡이래 스티르 디 손자 안교로 저와든데 좀 저와디 봐 가세 고대나니 아니 저와 가린데 좀 불안 잔주로 쳐는데 좀 봐라 아니 인달 추저니 가바데 주세 추저니 데 차비 제리야 아니 가바데 룩스진데 루 야메나 아자 제제 롭중 근데 그래 지메 칠시 수는 용도 그게 살지. 뭐 되게 지지. 그래서 림시 림시 지는 어느 집안 남들 그 용자.
1: 네. 거봐 담어 넣어셔. 거봐 담어네 다지 재미도. 난 따바리스.
0: 오 따바리스.
1: 자와제. 따바리스. 제게 가바데 다요 되자마세. 다 담보네 넣어도.
0: 근데 수수수게 사무디 제루야 말. 따바리스. 절대요. 그래서 이랬나. 아니 신띠는 고송 제조돼서 어 다야 셰셰 고조소
1: 아니
0: 팔린 차고 그래서 겨우 나서서 좀 디코비 맛도 된다 타주 제고 싸 섬지에 고마
1: 찬찬한 원내 드네 용건도 콘조 우토베게 난주지 된지 나 따바레지 온 따바레 이제 메다세네 다 소소게 개체텔라 란사 코케 클레로브레 아 데나 아니 겐지요 그 전조 멘도 산산데지 코케 나 쯔그여 산산 나와지 란사 용네 베체 송아세네 란사 양 파텔레 지세 문튜네 개체 야부 메리가 뉴트네네네 다 가다제 찬샤
2: 진짜 근데 그라 디숨은나시 지금 미시말라 뜻이치야 이네 아니 자와 대기메 소소 전화 가르춘 데도 가르춘에 어야 아직 그거 가르도게 아니 아저와 가르도용 가사데 지금 자와 친나래야 차상 로고 버지 딘제제제 시험도 당고한데 뜻이 뭐 전부 있나 안타나 자야 하시는지 결딱 받은 제제다 봐가 받을지 사데 로고로와
0: 지네
2: 소소 전화 마세요 아니 어디 아니 자딘데 딘데 치아슬로 네피지 미디야 버저게레 내심 마시겸도 그러. 지산되게 뜻이 취하다. 안 수수 전화 카세 고대간에 쉬야. 그리고 가리 힘이 아니 저와 담이 좁도 배저와 가리 힘이 뒤 카세 고대 치지 쉬야 돼. 최상로 어디 나라야? 자와 찍이 나라야? 차창어 제 조고도 와. 대심도 다다 숨나시리. 고대네 찍 뭐 준비나. 아니 워대네 제가 둘러다 되고도 간.
0: 제라. 믹세 디 파스 가미시에도 좀 발이야. 문제는 국국토는 레비나 빈준 된다데 탁주에 유나 가로떼 되어서 국국도 봐 가세고데 만주 마운치지 쩌바게 되데 국국 문제는 차리스 이내에 딜이야 탑도 싫은 만다고 다 탑시 적도 제 여러 봐
2: 만주
0: 마운치지 문제는 국국 차이는 문제는 쩌고야 요 말 봐 차려 봐 국국 차려 봐 이내는 아주 쩌에서도 가봐 두디 것은 국국도 공약이 다 남간 담아도 여러 봐 남가들 쩌디요 그래서 오늘 지난 남과간 쪽에 요 말이스. 배차시는 건조 파만이 경우에 제변에 저와 가르치던 부부대다 대당하네. 자로야지다 마음바야 부차기로 와 깊이 굴고 차라봐. 니네래 야 아마 찍기 남자 잡으라 찍다 찍 가 잡으라 지나. 안 다과르지 세세 그룹 두루와. 아 세세 그룹 쪽에 부부대 세세다 세세다. 아야 바바디 찍 부부대 세세 답 믹스 디자인하고 고야 마고로 봐. 부부대 세세다 나 굴도. 엄마가 이 집에 차려다 안돼 마무시 고딩이에나 오늘 지난 밥보다 아미기 그거 차례 니장 부부도 야구 차려지는 이 내내 딱 군인은 로얄 남가로 가르봐 배트야 그래서 배트 남가들 집에 김치 대는 거였어 이 내내 계승한 쪽에 그거디 차인 봐 니자 캐래 당연히 니자기 띡띡해지는 부부도 야구 차야 들어봐 어 근데 이미는 아니 니니 자기 다든데 탑시 당겨요 봐. 랑게 뒤 탑시 당에 탑시 당 니가 자기 겐키비 레가를 봐. 스티 세부질로. 응 겐키비 레가 있는 아마랑기 세세 당겨요. 아니 참자 세세 당구리 이내래 급다 뒤 야미네 뒤 레가 근데 지글이야. 당한 쪽이 이제 미니 세세 당비야기 된다지 키디고도나 디급소에 세세 당 옆에 그래 봐. 아니 신 이런 면죠 차장라라라 멍멍멍한다. 둘러야 무슨 아멘을 내서 제시나 지금 바로 다 딱바리 성으로 봐 뒤면 붙여 봐 근데 봐봐 이내래 지키 때문에 제대로 디자인을 없었나 로리아 장중근이 차롱이었어야지도 배도 캠그랬다 그래서 그걸 캠그라 친구를 다지 다게 되게 통제 돼서 책 당해서 망부지 럽디가 열들래 배들 랑치지 롭좀 지야 맞으면 네가 아유 좋아 야지 멍식 시자 돼서 네 지금 이신 거 봐 아니 이제 아니 디끼리 양한 속에 다
1: 타니를 만 혼바
0: 어 타니 소로 아니 야 주도 야 보지지 아니

0: 부국이 디 지단 안데 인데 인데 봐 아니 아마랑게 시 로종 디소 토리아 도나 망우 유도 안 로종 토리아 아마랑게 게 망츠키아 부국 캬미아 디소 게 망츠키고 시 간다 주두르지지 인자기 간다 디르 봐 니네랑 아주 망지지로 그거 캐 차이 뭐지 강아지는 오늘진 탑도 차르 봐 그거 차이 있나 이네 그거 차이 인게 이게래 봐디 더 차지 봐 안베드 쯔바 줘야 맹교지 깨지디 이네는 오늘 상황 해 보잖아 그거 차리 자리 제고 요 말이
1: 투불랑괴 담보 임부지라 양 코피게 자만 구요게 해서 요치 담사 담타 루사서 침료 좀 벗어 그러봐 딘제지 고고도 담 자나 보고 해야 다 밤에 갈고 나시 지주고 있는 코피게 추제스를 차 주고 봐 추제 차면 고진의 수수 섬을 용말에 디베장 알아서 보고 진중 잡아라 야긴 고서들 리그 말 봐 야 지금 그룹 말리는 딘데스도 보고 차와 차산 밤에 주잖아는 보고 긴고래 말이지 이제로 양서 잡에는 고베들 서 자다 주지 차와 가래 있네도 봐 양 직지 손 제야래야 제모도 버든지 용그스 진짜 지금 담르 이제 벗어 되고 저기 개 전부 시우지제도 개나게 숨어나시 지금 밤은 이용원에 차서는 보고 야고 차야서 미유집으로 봐 탑에 차서는 아주 팀은 지금 개나게 된대 손이 밤은 이 쯔시라게 쯔시라게 문제는 보고 쯔비게 된다라고 카라사데 된다리스 밤에서는 안 비게 잡으러 가서 이제 아메스나 공하다 지지지 가서 이제 안 대대는 쳐가려 그래 보고 좋아하게 한다로
0: 좋아요
1: 문제 칼라지 먼저 찍 찍스는 찍사고 이 찍스는 찍사고 더 보고 좋아하게 한다로 쯔고야 된다면도 진짜 춘추진 전에 아니
0: 지나라야래밤은 부 롭스 제 기침도 소저 배드 카자 찌기 야지문도 찌기는 다 담자지 아니 야 닌자리야 뭐지 줘요 주제가서 닌자 오늘 지금 게임 먹고 난 아마 지금 오늘 세빈 호증이 뒤쪽에 똥나 다로 비셔 땅지 부글이 샘샤지 나한테 뉴로 뉴로 찌지 디지 라기 니 내가 야부 제스레베 켈레지 좀 해베다 너나 지금 어디서 라디도 그러는 이제로 침상으로 토약이는 거 여러분
1: 맞아 진짜 재미나 보고래 선배 나강해서라 속으로 다 난래 쉬고 가당 해봐보다 아마 배들 자리 오래 나도 위해서 용구르바 지금 수수께 밤은 이문에 차서나 자야 부부문에 차서나 차서 못 갈래 속도가
2: 대지
1: 나 선도야 지 보고 준비 간다 진짜 지 용구도 더디 나는 지 보고 니 지 총을 용배 간 넘어서라 좀 밤에 보고 준비 좀 받다 직속으로 직속사스나 코베데 디치우고도 ते पुगु गना जो छवक नेम बशु छम बते जिग मारे दे फमे तो बा जिग शुत शुत जिया या गा दो बा कोयोगा तो बा टेंस टेंस या दे योन से बरवा
0: जी जी
1: अनि समते माचे आसलो समते योक्षा बरवा
0: जी जी
1: अनि शुगो माचे आस दे नेम बर जलो दे अनि कैसे चिते जमा दे माचे सिगमि दो गस आ दे यो दो जिसा छव छुंगा इन ता ता तंग नेम बसु मारे को बेत तंग नेम बिंस बे नेम यो मारे दिले या जिमे तिंदे चिबे कबले या थंग मखने चिमे जुनी इन ता दे ताजिक दो या चिजो या मिंदु सिम बुगो या सुमनि ले यंगु दो वा
2: जेला ता नमा नेंग ता गिन दु नेंग गा चुके छिन थु के लानि जे दांग थो ने सोसो नेंग दांग के पे छुंग थो ने ते मम बजे सुरो नां सों थु जि छि ता छि थन जो ला ते ता दु ने गा चुके के जा रे रे के अनि ते रे के लिन छि ते जो जो या ना
0: लेसे ओंगुने जे ना 你平时给这些当地做一边的两个，如果那些呢，苏军那里边的，我那些呢，也是这些，就有了吧？啊，第一的怎么了？啊，你，你那的都是的怎么了？我那些呢，都是从那的谷口的热瓦的，他这些，他你咋不着？这个留的还几个月的嘞？你那，我那些呢，俺说苏军那嘛，我边的嘞，蛮好买的，啥的，每次，俺那咱们平时全部是的，做几许几许的，三十岁的，这都多啊，俺说南京三十岁的，三十岁的，跟这些三十岁用户的怎么的？
1: 那我那些呢，
0: 电脑了呀，给谷口，谷口卡的是多，对，这谷口的做怕那边呢，那没别做，我那个三十的用户的是多啊，那从这样做给他们就给。 기리시대 잠발에다 무슨 삼시 유학이 저 집되고 있나 아니 소소기 전화한테서 야부지 랩톱 찍다 아니 소소 구코대서 가세고 내용을 발랍이나 아니 미 바로 보기 무슨 삼시 제도 유학 찍다 아니

0: 급 대외 채와 도쿄 제재 조율. 중국 국제 미도 외치의 초용에 라다 채부탄 채지. 수경기 치동 총부탄 사드 치비베 통면 사드 킬레소기. 투몽토 중국탄 FGK 변조 총통 냠레 니편기 74부 구규인 것이. 싱글링케 콘셀리 체인준 슈케미 마이갸줄라탄 조가이. 리첸킴 쿤난켄 제시상불라시.
1: 디타니 키랑기 수조 딩규.
2: 바세강기 전이 앙다디 시비네 규제튼유타 십시르기 체진 세부통투비 로데부낭초
3: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농잠규비네 디타니 앞엔도 여시
1: 디타니 키랑기 시부어두유
4: 시라치베지리아 콤바갸베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그지
2: 내가 두디 잠바 깡고르 시비네 류중 용외마체 탄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튜브르다
1: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2: 키니 이와치나 튕궁 양갸르 피쥐동토
3: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데탄르 편도 첨부여시
1: 데탄니 튜탄 남부군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인
2: 류중의 강람 원장기 준시기 디그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1: 데탄기 중국 안조 창매 냠토 송경치
5: Beijing Longqing Nianqing Li Kong Kangge Longqing Ni Zhongyang Longqing Nianqing Shichep Li Kong Jie Beige Li Zhen Yu Dong Xie Cara
6: Beijing Longqing Nianqing Li Kong Kangge Longqing Jie Xibi Lan Yi Qibi Lian Qing Xibi Lan Yi
7: Ban Zhi Lian Qing
8: Chinanamado, Lochon Chubu Chumuyoda, Gunkanso, Chenanji, Dada Ningu Chubin Lin Chin Tina, Bujon Lunching Ninchin Likong, Kangi Lunchinja, Sibilan Chibilin Chin Tiji. Drunk Sibilan Huchu Chun Nu, Sibi Chubudo, Sibi Zongi, Sibi Jondan Chinan Slin Zin Sun Chacha Siyu, Shala Sitin on the Nisho.
9: CB 조보
10: CB 조보
8: 지난아마도 로촌 조보 조모여다 드랑가 CB 조보 CB 난슬린 친노라 아가 뉴여다가 늘로 문창은디 응래 시제레 전제 인원디 파마여다가 친제 이글이 꽈다 제 희지힘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지 때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치지 저그리
0: 대저 말이 빼나 녀 우추 총초 되는 거 저때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모지 오지 오게
2: 아쿠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하다 니르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3: 로전 초보 전무여다 천안자 다다 니신빌린 첸티나 베종롱 칭닌 칭리콩 강기 롱칭자 시빌란 이치빌린 첸디시 샬문팅 안젤린 첸니로
4: 시비 综艺
3: 罗村主播周末月的德仁格西北综艺短剧之村农啦丁哈拉萨中切催大罗村格罗马丁进南家这支图格我个月当自学农勤节目写西北多丁哈拉萨中切催大罗村格罗马别马杨金格支图我个阿玛西北综艺人短剧营主播村秋月的婚了丁哈拉萨中切催大罗村格罗马各种曲中格支图我个月当自学农勤节目写西北综艺的短剧营 这点你得有多的如你了该不当此不能听见门该有月经没得的呢如个帕玛当并且要拿主不当中午所应该了给大力如你了该有当这些能听见月月行你三班规模了该有当这些能听呢大哥用情阿玛日三 你阿妈啦我扎拿琴弄把些月琴第五啦托人个琴当家为心中为清清喜悦大东别林江比托喜当我们去里认为我们去月我从妈姨因为写下呢你阿妈姨懂得个月清清几步的当我们先啦干农心就听起清干文笔 总是提引这些什么我六年的到过一个所你阿爸当阿妈在从开始等着比阿妈姨穷女呢我了出个新的门家为冬儿月这些三年申请农具月出个新呢怕当满年节想想念都农天月吧你一句月我呢阿妈这边所想洗皮
5: 罗中也不习惯吧呢阿妈姨我了马松家你三岁突进头给你爸妈应该越皮出个姨我了来不及冬至月江你们却都有名真是呢阿妈姨没心结中了通通西门归上呢罗中也不习惯姨送去月了你罗中也不习惯你控制姨前面里那边前头月 我爸妈看着对我六千种银币还过着没我爸没币恐好像真就远我真是啦老实是个根没心情我的心病我的阿妈啦真你阿妈啦我出个心疼着为阿爸喜女当喜喜女你给家的些茶几阿妈姨没吃东西六九一生了 阿妈姨，我一切都鼓励学你，我所学农为，大家我男娘老妈也吹多，对他我长隆用心愿。第二，一点头，我那个学堂只学农田，阿妈姐可真认为是讲的，老用脱了，准把家当买把东西的赢。

0: 대다 참마 나라 립지 간이 뿐치라 좀그 연기 송바지 보지르네 욕거름 패지 심바다 떼 르도 튠제 남에 나초지 욕거와 쮸 뎀카 사여 할리 마완 콘도세 협바지 욕거와 티니 라제 제로니 또 자미 주미 예로 나 부도 요뇨 요라 디카 샤캄부니 바예 나라 립지 빠라지 샤캄부티 좋아야군 도우지 송진도 다텐 부드 립지 튠제제 내가 할 마음도 생도 지송바리 요거와 화라지 네 차감 도제지제 르모 니뉴유 다텐네 나다 자다 니제 니제 요거지 되니 같이 니 요지 송바리 요거와 전라지 나조 포병 보다 라다 베종 팀주 칸도 심바예라 요조 망부뉴 요지 송바리 요거와 외라지 나 베자 통주다 잡아서 가보유라 Rekhtrayan zijyao la nyamni shajyo yang gapu yu. Ji la tuichu so na taadong yungzi yu chi sumpari.
1: Daga leku nini tsubesir, shida ngabi chi yinni, ngari sakurchi lanchu meibi tuishu chi nyangru chundu tsubatang. Jiren chi tuishu dangbu ni yungwe, zhuyana tuimu gui, gangjung santur yi tsubi, ronin chi misin gui dangju nyangru shibashi. Kunchunu, jiren ji taisho dangbur lega lo maang xin yungwe xiang chungder ji li yi ba dang, gang la chu roshu xingkin che dun shumu yu ba. Pujo kang ki gi gin yang yu, kunchu dang gnga chu simu yi la dienbur jiang ni chung se da ji dang jie sung ta sung shi cu hi yu su jiren ji taisho dangbur yi cu di. Tu nian gin zhu tu ni tu ri se bi yu ni rang duen rang cu dang bin pung ya zun ji nyang zang nguan bar xi yu ba xi. 女局切业当郎把张庭玉旗改得土给郎去美币仓马安去年长期云里里里祖把银安去年期里银当银池藏珠对您里席及及阿当给女局来一筹把当一任了协助主笔第一次开为天都轻松协松把谁 年多年长阿绿将用其普用公园点出其出目阿里社会催地不久看给一件责任主命 Lusui qie kong qi tui ming wun ni dir nyanyong pechi tui bar zi ji dang cengguar tui jindou. Jianyong qi po yung gong yuan dian zu qi cu mu dang bu jue kan ge gie gen yin bing wun ni. Nye dang ge qi du mu sir xiong wa dang, jia kai ji qi du qi dian ba xiong wei tu mi san dun dang gen chi yi la dian bu ri qiang ju yin xie song ba shi. Bezhi lu cai nang yuan li zu ba mang bu xie gi, rang qi li ni dang song zhi xin ni nyanyong li wa dang. 昌米每辈的路兄起地让苏苏连尼卡拉吉从尼连接萨巴对地加兰色比图让其都修西松不俊一起松巴西公选点出俺的社会温连康用连康格人巴当比国院过去离奇提人人的每辈过连长地空去连尼区米图连接不尼让去人堂温巴西比门胜国为当局领域 公选点出俺的社会委员看你，加起公选点出去出没去，每边的路兄党、俺团啦、每队起地，党透露地不能党，都去解开准备了俺越起边冷却当家来临的你，突然身边俺的解军女冷却，留军队也不从军，不过小军人是送不谁。
0: 那个来看你，你去不是？记得俺比起也得俺呢。 甲局长比江阳杰、让教长阿姨、朱杰给没事立起，俺做娘们的游击把，那是团长接来的派出所工作干的。宁夏的新疆、恭县、南宋、北京街、让教长阿姨差不多把穷穷当，立起早教把街，没得你别了你吧，娘们总装不得。六个了第一年，娘们的中华门的前场接的这位娘们我不是有把谁。恭县的因为中日间差不多把穷穷。 毛如果当南宋龙城人才来看接早教吧，交警给补了那笔农村人不是有本事。贡献中人让交警查都不穷穷，毛如果也，拉萨那边人招生上，得嘞，让交警阿姨照顾穷穷的，人们都差不多十几岁，还叫个不熟悉本事。南宋龙城人才来看接早教吧，交警给，其中很少少有都照顾穷穷的，人们都还叫接不上。 不得要人爱嘴巴里呢，就把皮直接卡进来样，打不成不也？三个钱不太不上去送不的。其中公交车要到处也能用，没得卡给老乡坐，偏在天台当不也呢？光看不上，拉萨西边高速路个难。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 도레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 도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둘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곰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남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이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야 거래 매진 줄래 야 거니 마들은 야 거래 재현 줄래 야 도호 탄탄 바르모 야 거래 시반 줄라 야 거메 마르무메 야 거래 공안 줄때 야 다하 등우 담기 야 거래 힐렌 줄다 야 거나 따로 보

야고 사지라서 나 야코레 토킹주게 야 차하마르본테 열 야코레 토킹주게 야 걸리에서 주지 야코레 너런들라 야 리히트 소메자 야 코레 요니르요 야 골리에리에리야 코레 알랭칸드데야 도호타론테이 야 코레 메친드르야 골리에반드마야 코레 시벤드나야 다하고나테네 야코레 차칸르초야 고치고바르파야 코레 카본르도야 마하등예슈이 야코레 노론르라야 고니선소나야 코레 야견르미야 고하나카르 야코레 제반르나야 고키바지베야 코레 년칸르체야 리헤텐데 추지 야코레 나론드라 야 건더제테른 야코레 철란드테야 다한더제왕크 야코레 조리온드라 야 골리토솔리지 야코레 강정드드야 아토호고가체요 야코레 코니드르레야 고타텐고군지 야코레 나론드라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야 아고스모가 예야 코레 노춘줄라 야 다스모가 부 오야 코레 고가드테 야 아고리 제지제 아코레 살란드줄라 야 토하마르 고리 야 코레 로문줄라 야 건장투후예라 야 코레 토연드론 야 도호 타롱 때이 야코레 메친줄라 야고리 터지주디 야코레 나탐줄라 야 도호 용베레모 야코레 카탄줄타 야고카 탐송츠섬 야코레 효롱줄메라 리해형용나피 야코레 지난줄디 야고코루제들라 야코레 메란줄츠 야 고베낭크 야코레 고난드네 야 고차군드 보 야코레 달란드네 야 사할라토도 야코레 마뇽드고 야 고남라퍼도 야코레 마닌드고 야 Lihitantashibe Yaakore nanshindula Yaago yichamargunla Yaakore walandrunda Ya Chohzantangna Yaakore tinandrulo Yaago pasirsirmeli Yaakore kashindruja Ya Yoha yirimeri Yaakore sakondruyo Yaago chakamargambo Yaakore tondrunducardu Lihirere yanda ya kore ta chung ju yo ya go le te ji chu ji ya kore na hin ju la ya le chang mar kan bo ya kore da lan ju te ya go xie ye me la ya kore zo jian ju chi ya le te la nyam ke ya kore na hin ju la ya go ma ji do ton ya kore te ye bo che ya ne yam do xi ya kore chi gun ju na ya go tan bo zhe be ya

0: chil nye tong kya me chu me chik lo yo kmi dao chubal faransi kya sa pali ir gongzwa chebe nyamze kya so lop so ceri rinne zanzu yi kapsum so ji be tondi toal dang jia yung ar zong ling tu dingi tong lo lion de chen su chigwe nang kwa dang tuyong chung bari ta tene nye tong chu lo la ane kya kap rinbe ngami rinne shu sha ki ming shung nang wala ling tu di cui bari kya tong gu lo la ane ling tu dingi nyamze kya so lop so ceri rinne zanzu wang langgang yi ti ju da chabra chebe geji ngami rinne shu sha ki chanji ki ming shung nang wala dang aso ling tu di cui bari lakwaadu ji kyab shu ji Xi Jinping ki kyab chuk sung be kya yung tumi chok jing 팅당벽이 숨쉬었다. 중화 미르기에는 변연 타로에 루규트스 등지 경사르게 중당 마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시마 유구 동안 라빈기 냥아 균등 제유 제제 딱담에 드레지 좀나.
1: 다치비 차르기 아야 코레지 선드라야 거양메마나라야 코레 고선드사야 초미 차캄 야 코레 삭견드지야 거리에 타잠제나야 코레 만등드레야 도호다롱 테이 야 코레 마친드르야 고리 고가드 보야 코레 달란드테야 사하효나드링 야 코레 키렌드제야 고사효나드나야 푸죠야 도호마우폴라 아야 코레 노판드제야 고사마효드테야 코레 삽잔드치야 아타하마

0: 这忙完的，你的工啊结束吧？伊呢？我们后生，你的这个工啊结束吧？的，我们后生人家我就移民到那，但你的隔壁超级干巴伊，剩下你这个工作工作的，等着也得，等你的工啊的这啥子的，我们后生人家我就移民到这里通知的呢，啊，军队的啥子些个的，这里通知的，我们后生人家我就在这里通知的军队些个的。
1: 선바디나다 군라부죠 ndubi tsoji kabala njune megla songsho se toras jamon do ga hosa pena logo pezeta lime sanre sores dedala hwanchi su pusun tsobo yebi meg thunzu kuzu chalon la kunde tene meg chaza chamo tenja thoba maze chaza chami kuzuk lesun rog yeres yeya hwanchi su ne yanjung gubi zin shukye si yinbi megla nuchi pu nyoto tong toras shadesu ju meneja nundeg go tojo yeres de tete tsoji kaban dibi siredi manza seba ina de meg detana pindo yeres
2: Bertang Siluk Soru Yung Lu Ta Song Tun Javi Neri Yutap Tang
3: Jong Tru Kanta De Song Hizin Ni De Tang Lang Tun No Ni Lamur Yu
2: Singhinaba Tata Chi Chi Sin Yin Bi Letin Dana Bertang Long Tin Yin Tin Li Kung Kam Ki Long Tin Jia De Tang Lang Tun Hi Bi Letin Dere
3: Chi Nam Bi De Tang Lang Tun Si Bi Kam Ki Long Tin Sin Jia Gas Hyo
2: Ngan Chu Chi Jia 吕三年节得当啦 ,3颗
3: 鞋子月。今年比我最年轻了都颗鞋子月马吉巴努路。
1: 他想了呢, 第一种不熟悉马赛巴呢, 那不敢也被过学的意思。 当不呢, 第一种不熟悉马赛呢, 吃饱了多加了完的。 디니나 뒤저도 휴지서나 치반 고토비 치지 시즈다이나 치크 둔손서 수비 토지여레스 가데 도아톤 비카서 치크 나게 치지 시즈가세 하장 통보여라 휴지 마자위 뒤서 치반 고 모토비 뒤에는 뭐 손세 치반라 도 잘라보여레스 데 인선데 준도 휴지사지 때 하장 개체모레스 휴지 마자바데 세죠 마레스 준도 네 쇼바카 사마사그레라 사마 야보사그레스 토베고 소아라와케 나나야 쇼지 자본다와시 군지 런본다와시 군지 짱본다와시 데니 조디 쇼카즈 사마데 야모지 작세사 마세 야보지 사죠 닝디니 닝고 사마데 런본다와시 자니 제 자오 잔줄레키라 최최자제 조준디 더 고모 사마데 짱본다와시 다동다 동토반다 통 디디 자라 마자라 디디 토는 예그레스 디디에니 예수 디디 오기다고 샤 간도 또 가보여레스 다 멍가리게 삼바라 효제 마잖아 차저진데 자잔 줄리 뇽도 손이 조부 양동로와니 조부 샤깐동로방은 디셔저레스 등어 돌아 다 슈퍼하시 마자바이나 다 샤깐동로 버르상교레스 등어 돌아이나 효제 마자이 먹다 닝공 그 삼아사가 지도 그 진제 라와메 바 삼아서자니 또아 자저비 조부이나 차저 그 자잔 만저발레 샤자바 찰라보여레스 다 쇼바 sama mazaba ina de nyengong sama ta mongbo ji sa de re se tele ga de re sa ge re de sa sa de sha ja bo rang ge cha yo re sa de yo ge ma za na sha gan dong ro to san ji de ina ra dan ro to ma sa di ne na shu zi na ma na ni ge ge si re ge chu ne chi lan jo ka wi sama ge re la ga de ni dar shu zi ma za na nyengong ge sama de we ma wa sa si bi shu zi de in ji me ni sa ge re sa ta song ba de na shu zi mzawali shawan gahlaba yores pechi gita jinja la sama labato chajin tiri gahlaba yores sama sabi tuse tinki wu mei zubi rangzhong ka hulung wuncho nangzi shungni kun nang dukji shumbi sheba pini yores deli dhoti huzi mzawai gongshi yotse hulung dunchu nipa nyani shawan gabi nisi tuse yores zubi

독주 심부 마토체 독주 코베나 순조 인제 테디 향왕갑들이 레라바이러스 향왕갑아세다 자칭가 말라서바든 레세레스 슈제마제베나 닝공가 사마도 몸보지 사게레스 닝공가 사마도 몸보 사자데 또 샤자보든 레차레케 니세 터제다 디니나 자칭 라서바 테가 또 모토린 가레 니세든 레레스 다 이바디나 요제 마제나 체체라 휴진 테조레스 가데 요제 마제나 줍줍 원보카 데탕 무서 모토비 원부 휴진 오라 마이 체체라 데위 휴진 테세레스 원보가 답디나 휴진 테니 또 마 체체라 야다 느셔 요레스 메 줍부 뒤토라 처저 길레 토치 길레 모토치 능가지 느바냐바데 데카르 요제 마제 줍비 네도 원본 존시비 존시비 李鹏勇了

다귀 디나 시이사강능도 사마사와라 뉴자시디 라니지 수이바 망자시나 디위야보유 디게 라니지 칼라수이가서 차이마뉴라 춘지시디 차뉴자 제바다 사마가 조아마냐시라 진쉐치에 헤미이 교뉴자 루나야초 간당간주 라니지 디탄키 디주니 차뉴자 사귀바다 차비야자 사귀

0: 생길린지 라캉 데클린데 롱쿠가 종초 충충징니 야용제 연진 종들 시도 폐지 중대나 당거 양다비 시주당 예른리지비 허전당 망조자 용들리 行为인바 原马归바 시시 마제 라캉 데클제 폐지당 중캄지리 공정니 타도제 양다비 시주라들 전초토바 첸토블라 대위 탄창모망자 로카 당라 시우니 당거즈위 탄창라 주의디 유롱강사라 조시제 니마현니 딩링당 폐지 중캄 타도지라 흉내자디 망우제 대시람버르 공잉캠위 쉐인여바양 천제여바시 딩디 배경롱티닌틴리공 감길롱티제 나당이지비 휴람시비레지나 랑슝용제 나저 삐성마나 삼주라당 머지단주당 라칸디클제 안저도고라 카다시인여비 지제 문티디 시낭 여바셔
1: 나가 대부분 자산을지 내수 망체 가라서 총대 나가 대부분 왜 하는지 실로를 또 내가 제가 좀
2: 뭐 실로 내제 결코 전로니지 군시 심해바니 아니 그래 가서 봐 롱바 비준 잡을 채 다지 칼차 사는 질라 부교해 봐 아 진짜 대봐 어 개부고거든 레슨 샤무디 교해 봐 샤미야 숭롱시 광토부지와 어디 있다가 저기 로추 수진 간저 자공창 수 대직 망조의 경기사 비기 샤무디 템네 쇼 망조부터 녀야지 딩광제디 직중광제디 세샤 대 망조 샘제 제모 왔을지 신 가시 진에 샤무라비네 월리디 정수 말았지. 이디 겹쳐놔도 봐. 어디 내기 샘대 겸 그러지. 도저 구유 약을 좀 잘. 어디서 부위인게 남장 봤으면 장디디 직 자궁 장디 겨야 더도 봐. 양 세슝게 지식이랑 맞아도 땅제 장 자궁 장 겹수. 어디는 내 차상 강가라. 다음에 세슝게 겹교 쟁한 저게 니슈된지 또좀이 딕스토이 내놓을 때 니드번에 찾아간 저기 샤무 단디 고신 대비 되지고 망조라지고 제 주시장 지만 주기 너 대전에 찾아간다 딩을 중용매비기 용법사부스지 말베 다디 가불을 제관제 레베사불지 디디 칼레크시지 아마레 그제다 거의 어 용법네 전에 그래서 줄에 대전 고시대 정비 용번에 찾은 댕이도 봐 추집시듯이 모두 챘다 용번기 가능수지 두전자기 자전다 단다 강가 찾은 지 당주 경기 레전을 타고 제 망조이 용번 앙당부 망조인 대리 경제대 앙당부 두 샤제 다 간다 정은 저기 초용내도 대빈다 먼저 하는 서주대 Nyatong nishu tsuk chi lo ta tupi nda tanda namsa lawa tabi yundo tsuma song duk chimbe manze le chingi ta gansi na nyamdi benju kong todwa chashan kangba ta mungshi tembulu chi duk chas shanti ilo
1: Lagang chungdei nere rwa le chi le su yukita ningung chuya ki tsaydiye jik zongla ma roma uje daga rane kundi nang tukul sarwa
2: Ti 他的那个忙做雷修建的车上，没就记住去，雷修建图了。那的那个这个钱的别的车上，钱那个这样子去，那忙做也提那个都图过了。啊，就收了那件啊，收了我们那个什么的别吧，到黄瓜的，或者那个泥水吧，嗯，然后后边小白在那个泥水嘛。
1: 关键就是得进的当兵的那边呢，才敢去过操工，我们的过呢，他长须给的这点呢，才吃不下东西呢。那是。他是小学的，小学的兵呢，只能阿边也读书的话，都在做过着，因小学时候的段段，干嘛的了些，过了那是，那得用不着了些，我们就到底，只能阿边读书的话，过操呢的，新的才新的的，对吧？
2: 对不起，人才的别多了嘛，忙着门前当这个，那在这也不晓得嘛。我说这当听说讲的，哦，那么长嘴脸钱的这，那这个级别也的完了，嗯，对不对？他都别人借钱，他这个，嗯，但他年终一直进来，他不是，他级别也的话，啥就，这个对不对？就是一个，目前还能介绍，但是是设备这个当刚刚，当这，我看着呢，钱呢。 也给敲了头去，就跟说去。啊，他那个这个去，那个地归去，开用去，边就给他那修理呢。他年底边就给的，可就说的肮脏不了些。他的年底的，哦，边就的，哦，吃不吃饭呢？他忙着一个年年着，就是讲个地多些都不了。那第三件，那个这，嗯，为你有这个，看着还蛮好。那第刚个。 工作，嗯，解决了事的，嗯，听着呢，就那人家，你说老师都是吧？到底能吃啥子的？嗯，俺这年头你自己来做了，但你们这边就便宜着还给啊，他点心嘛送，忙不随时吧？嗯，这做了的可能是呢，嗯，比较康乐些，搞着的。但俺这老公是的，这社交可能便宜的忙不起。 他这从外人的、上海人的、中国人的，电子组也的，我是去。他地的车从的康乐东的，哦，搞着了的，安当不是，都在他那安做的，哦，他跟地轨给边就用过，安当不的，哦，康乐东的，都在用过吧。他当那安做的，哦，年终你自己拿出了，哦，康乐东的车上呢。 其他的不都吃，你吃了是，都吃多些弄。但年终你是这样的，现在俺注意的，嗯，用作都吃的，都是吃着，到他们也不中午没吃到了，他就吃家的，心就做些，做多些。但老话都俺这年终你是这些的吧，你吃上了，就看对比用吧呢，忙着了，这个，嗯，对钱什么的，甚至钱呢吃上的，嗯，吃着什么的。 山东送给出去，嗯，都是忙着，村里接吧。但地上吃村干些的，逻辑下面送给住去的，对西南呢，他就跟你三老家有那吃上，这你是也没得住去，送给。但是年轻的吃上，当然就一直，哦，有过的，哦，靠着的也不行，年龄的、来电的也不变，小区里也住这边，当然就，哦，忙着也，但那边都吃上的。
3: 啊，金山长江的永不变做，这忙个那钱呢，吃你是老子，啊，但这，嗯，几顿那钱呢，嗯，吃你什么呢，都在吃不了了。再加上他，嗯，中秋吃上俺这个，哦，有过一合作的了，但不是每天呢，那或者小区比较大，但是吃上个呢，工别当，他忙着永不不来当，第二年的变就工别当来当是。 他等着要钱，他把东安这个老金中共产党的，各种活的，忙着去草的，你日来嘛对吧？我也给钱，他等着你吃香的安这个，那么是老的这个，别个都是做的，等着安这个中国共产党的，别个吃根基的了，他，啊，这解决党，啊，使用数据，忙到就都是短钱的，忙着。 赶紧吃到吃刚刚的，他就给个了家族结果，嗯，就赶紧是跟那个见面哟，都见你吧，他特别看不一年着。
2: Lobdan Ma kyabdi jingi samsang mangzo di chigyang thongay mebal. Ta dangda ganzo ye chig lona chungchungi nendra ki la chigyang go lo kyachukub jilikay nendra. Ta kungchintang yagubahas chen tu chen. Tepung kikin chigdang, phagwa du ta ganzo pel, jingri tonggindi ina kamen zay ki kyabs chibu tu chen ni kachin chimi yinsu chen mangzo ganga tingchol nanggiba. Ta rangi ne chashanay di ganzo chung kungchintang di. ただ、数字で、トップチェーン、数字で、順当チェーン、結果ね、写真ね、トムジョーギー、結果、チェーン、チャンデブメ。だ、ディトール写真に、センティングね、だ、トゥチェーン、レトーディガン、ディエジェン、だ、マンゾーディエラ、サムルロス、ヤブルシケ、中国軍人団、結果、順当、だ、ガンジ、ペイミマンディエタ、キシンキャブリソワ、ケイチョンディ、だ、ガンジ、チェス、シュエルジ、トゥチェーン、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받던 그지때 같이 해보려고.
1: 오마시 제때 고치지 저 그래.
0: 대저 말이 빼는 요 주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오시 오게
2: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하다. 니르 친구 로 총초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토 참미 아쿠리 폰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나 미피 쮸브잔라 로브존 사지 데레고
3: 로촌 초보 점모여다 천안자 다다 니신빌린 첸티나 베존롱 칭닌 칭리콩 강기 롱칭자 시빌란 이치빌린 첸디시 샬문팅 안젤린 첸니로
4: 시비 综艺
3: 로촌 초보 주문여다 드는 거 시비 종이 던지 지쳐 놓라 땡아 라서 종체 최다 로촌 거 로마 띵지 남자 지지 토가 나 가휴단 지슈 농킨 점머시 시바도 땡아 라서 종체 최다 로촌 거 로마 빼마 양진 거 지토 나가 아마 히비 종이 닌 던지인 초보 중초여다 혼라 땡아 라서 종체 최다 로촌 거 로마 가종 추정 거 지토 나라 가휴도 지슈 농킨 점머시 시비 종이 던 던지인 Jitin dayu to de, runi la gabu dan cibu nong kin che meng ga hi yue jing. Ma de da ne, rong ge pa ma dan bin qi. Yang na zhu bu dan zhu mu su yin yi la. De da li runi la ga hu dan zi xu nong kin he yuan yi xin. Nye san ba, gu mu la ga hu dan zi xu nong kin na, da ge yong qin a ma ri san. 你阿妈啦我扎拿琴弄把些月琴第五啦突然个琴当家为心中为亲亲喜悦大东别林江比都喜当我们去里人为我们去月我们从马戏因为写下呢你阿妈也懂得个为亲亲几部的当我们先啦干农心就亲切亲干我们比 总是提引这些什么我老年的到过一个说你阿爸当阿妈在从开始等着比阿妈以穷女的我老出个心他们家为冬儿月这些三年申请农具月出个心呢怕当满年节想说娘都农天月吧你一句月我呢阿妈这边说说视频 로종 야보 시그바나 아마이 나라 마송장 니삼시 투준도 게리 파마닌가 유피 추그히 나라 레브리 동주 유장 님미초 동유미 준치나 아마이 마신지 종라 통총 시무구사나 로종 야보 시그히 송주 유라 니 로종 야보 시니 콘초이 참을리 넘버 진도 유 nge pama kha zhe du nga lu chung chung yin pi ha guo zhe me nga pa me pi kong ha jiang zhen zhe yu nge jin se la lu se shi ge ge me xin jia nga le xin pi ngu ti a ma la zhe ni a ma la nga chu ge xin tang zha wei a pa xie nyue dang xie xie nyong nge ge jia di xie cha ji a ma yi mei qu dong song lu zhu yi zheng la 阿妈姨我一切都过里学你我所学弄为大家我男娘罗马一车头带他我长隆永行员第二日今天我来个学堂这学弄天阿妈姐可是因为是讲的罗永托了准把家当买把东西的营

나로라 아야 하차섬 토베 엠바섬 요야 바하리에 토블리 함바모요야 하차섬 토블리 에스모요야 리헤탄데슈지 나로라 아야 하탈로슈지 요라라야 종미카안미 존티야 레타소타마니야라야 종미카안미 조두모야 레탈이절제고야 다롱테이 마틸

0: 야 다더른 바리에 달레 야 무도라모 리지 손야 달리지 담편 조비 뒤야 리녀마더이 두조나야 마코다니 원주다야 다한업쇼헌더니 고시건조야 은업쇼헌선바르 젤모송야 장쇼타안바르 젤모송야 샤르쇼헌더니 너로라야 더바르 젤모 소나쇼야 헐로쇼선바르 젤 모송야 리해서쇼샤르쇼 넙쇼선야 제니쇼쇼야자베야 다르르단지 히바나야 랑랑소소조여르테야 니하단니히고 메다베야 원장양차르쇼제인야 너드리차르와 칭다테야 찬나가 독진칭다테야 다나 조소니 용고다야 용배모다라타야 니바리나케 나로라야 선바르야모테니효야 장쇼사이 달레야 다탄바르야모테니효야 샤하쇼호테이 두두나야 덤바르야모테니효야 로호쇼호테리 달라야 찐바르야모테니효야 다한바르야바무 똥르테야 아참우릉테코코르시야 이효연산예 아가제시야 아초연산예 아가베투야 나한론로파남 아곤린로야 랭케모보나로라야 제요홍이케 라틀리야 제요홍이케 착탄통야 제요홍아이 샤자지야 다으제르톨라도니도야 담으제르골라 아도니도야 리턴주주지나로라야 다타하리니마 마유공야 아카타하자르모송라리야 다하카참자르모 르게미야 알릴랑카르데비세케타조 다하탱오주지 나로라야 르레타삼제베나로라야 다하타지주지 나로라야 담바르겐 탈리 거르시야 나 하사다 고리 로제시야 코예요이요
1: 고라 세바티네 둥키 카톨로 파피 링로 머즈 다정키 리시 쭉성 파티리 리시 접기 파티 지미 리시 남한테 센츄리 타인디 링로 리시 휴처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세요 비카슬라 아니 제데 간 거기 바르잖아 장가 제 주복네 아 제다 시기 비카슬라 장가 제 주보다 디토더라 아니 시가요 드니 좌지데 간레 세딜라 아 드니 진주라 안가조다 페이지 다테기 용 예마가나라 에 민가 나라라 칸세 바레 에세야 되시 다 진주라 민가 나라 옌을 쳐세리잖아 아니 타땡 세요 타땡 게 얘기스 만타긴 타라다다 다나부 때는 게 데스 데이들 진주 세야 되다 타땡 세야 되셔 땅가 증이 그 관하고 잡은 잡고 어 그 진주 때 미기 이게 돼서 그 지르만 열기 바야자 그 진주 지든 지순주 바야자 진주 타땡 세요 뜻은 미기 이게 돼서 그 타라된 미기 바야자 타땡 과랜던 이제 해자도 되냐 이거 봐라 아 다 뜻을 세들 아니 아 공고 소티가 나대던 저 이거 좋아 가지 그 거라 어 사히 너디 이게 봐 어디다 된지 진스 와 다들 아 나서 어 다 시라그 치버히 방 너니 아 다 아 다 진주 그 거라 아 대가서 자건을 희바데리 다더니 니바데 치레이세디라 아니 니주 희바라 다 니주기 야티지 다 니주 그 거르테 자와건 나는 간데스 요바레 에세나 진주 이게 쩨니리 담보 선바 나바 죽 덤바나노 녜단 주스 진주 이게 쩨니리 담보 선바 나바 죽 덤바나노 녜단 주스 아더니 지금 쓰여 봐. 다 지금 됐어 뭐 그 아니 다 니주 그 거지. 시라게 쳐봤대 된지. 다 친도 그 대가를 세나 진주 이게 쩨니리 세디라 아 다 공도 히 사마 타박 진주 이게 쩨 강아 다나 바마 라라 사 세디 진주 이게 쩨여 와 다 진주 이게 쩨여 봐 데리스 디는 리테야 시다가 가서 다 뉴무 로고 알이 야바는 지금도 뉴무 치체 진주 이게 쩨여 봐 데리 아 아니 당보 선바 나바 주 드만나 능에 단주 진주 이게 찍은 놈이 마 강아다나 바마 알아라 사세네 텐데시네 마 고런 직바이나 디그 놈이 당보당 아니 선바당 데니 나바당 데니 죽바당 데니 딩바 오 대가보테 아 아니 미기 이게 난지 지진 주바 마제 대 나보테 내도안 주 랑은 주의지 미기 이게 돼서 지 내도야 건주 그래서 내도안 주 바인자 대가보테 내주래서 그 데인들다 니가서라 담보 선방 아바 죽바 넘바서야 대소 때 레레니의 서봉 인자발라 토 담보 치 쏘는 아버지 처리세요 이래 쉐그 거로 진주 이게 쬐죠 그런 데 가서 만추받지다 만추하지 니자터 진주 쬐세디를 저다가 강하다나 밤아 알아라 사리 되면 저 강하다나 밤아 알아라 사그 거로 그런 데다 때 지금도 마주니 그런 데서 소마데 야마 죽바 이나 아니 니가 너는 담보 선방 아바 죽 넘바서야 대소 레레니는 니종이나 아니 가서 아 추로 그래 데인들다 아 공원도 때비기 진주 담보 가 님바 나 선바 다 아 되니 나 되니 바마 알아라 사지 쭈따따 요바 데리 아니 당보세요. 다 당보도 가르해서 아니 당보도 가르해서 진주 쪽으로 당보도 가르. 근데 당보 선바세요. 아니 진주 쪽으로 선바도 가르해서 강아 다디스. 선바 다시. 어 당보 선바 나바세요. 아니 진주 쪽으로 나바도 가르해서 바리. 어 근데 죽세요. 아니 진주 쪽으로 죽바도 가르해서 아니 마시. 덤바나는 히비게 덤바테 진주 쪽으로 덤바 가르해서 아시. 뒤에서 당보 선바 나바 죽 덤바테 대응어마리 진주 이게 쪽으로 가. 다, 바, 마, 아, 오 이게 등 아버. 다 이게 등 아버 때 아니 미기 지순 주바자 마저 랑은 주의도 집이 미기 얘기 나지고 내도 주바레스. 근데 그 노라 내도 안 히비가 안다 때야 진디 가서라 뒤빛 되는 주고요. 더박. 어, 그 간도 바레잖아 아니 그 지순 주바 때 되야 바레. 내도 안 주르세니 뒤서로 휴로 바네. 아, 대소 지세 안 주바. 아, 대가서 되야 바레. 어디는 내도 안 주바 인세. 와 디인들 단 디가스라 진주고노는게 뉴일스 진주고가스라 미기 이게 끈지 지진주비 이게 봐야 진주스네 고 미기가 끈세 단 녜주가스란들 랑은 주여도 집이 미기 이게 난지 아 아니 녜딘 주비나 녜주스에 늑노 랑은 주일스야 너들지 고 미사지 체바지 저기 비기 진생데 간데지레 세디라 녜주스한데 고 진주다 문다가 차치 강요레 세디 진주이나 미기 이게 초만한 유발 니 이게 너는 늦은 주다 늦은 주세요. 그 주의들

0: 강아다나 파마 알아라사 진주 쭈보테 미예게나니 지스인 주루와 임바야다 진주고 놀아 건조그 아니 강아다나 파마 알아라사테 소마테 아니 민지 강 드버시비 이겼다고 미기한 고셰게요 사지스인 주고 놀아 여러 대반에다 진주 쳇다베 쳇레세기로 아니 미게다 진주 니가라 좀 노종하게 얘기 어디는 니가 노종아야 여 되네 미게라야 모르와다 진주라야 모르 되네 그 얘기 강요레스나 배짱이 영예다 영예다부터 아니 아 나조 아 미게 니까지 미게다 다 사지 얘기 선집될 거 같아 아니 아 미게라야고 모르와시 아 되네 진주라야고 모르와시 진주도 노종나야 아니 미게라 모르와게 얘기요 봐라 에리스나 따뜻해 자아니니 메바리 진주는 로로와이나 강하다나 밤아 알아라 사 대쭈보리 대쭈보 진주는 로로와이나 아니 대쭈보 대다 미기는 로로와테 히마기 바리 진주 대수 소마는 가서 미 이게 선지 보대는 수 흉하라와 근데 뭐 이게 보대 찌처리 있어들 진주도 로 무루와 진주도 무루나야 미기는 로로와이 바이어까 세바이나 다 요리스 가리세나다 사지 선지군으로 진주 얘기 집어도 파텐 세위지서 하마 얘기 녀시보 문주비 얘기 녀시보들 문주비 얘기 녀시보데 미기 얘기를 좋아해 미자 거 진주 모르고 대인들 진주다 미기니나 나서 좀 모르고 찬지 봐야 무슨 아버지 무스 근데 녀주다 미기니라야 무슨 아 녀주다 좋아다 미기라야 좋아 또 녀주 가보디 녀주 가보도 거 녀주라 노르와 가다파 마하다 가다파 마하다 버티 거 녀주 가려야 노르와래 아니 녀주 때야 주 모르와다 아니 미가야 모르와데 가르잖아 아니 양이다 버. 양이데 고 니데야 주 모르와레 미가 거시 모르와. 아니 녜주데 주 주나야 미게르 모르와데 여거잖아. 아니 자니니요 말다. 뭐데 매바레. 고 녜주데 주루와인데 가다바마 아. 가다바마데 녜주데 주루와인데 고 미게야 주루루. 근데 녜주데 모르와 미게르 고 주와다. 근데 여거잖아. 아니 아 가다바마 아세니 녜주가 파 퍼픽 아니 사지스는 요걸 하마 얘기 짱아요로 와. 하마 얘기 짱아 보대. 아, 당고 녜주도 모르워. 미자 고민다 미기지. 띵디스는 녜주다 미기냐야 무슨. 되는 녜주다 진주니나 뭐 가센두세나. 녜주다 진주니나야 가로스 파티. 무슨요 바래. 녜주도 유종하다. 지스야 유종. 진주도 야 유종 가리스디라. 아니 가다 바마. 가다 바마한테 고 녜주고 놀아요. 진주고 놀아요. 아, 녜주도 진니가 유종. 니가 모르워한테 그냥 얘다 바래. 녜주도 주루나야 진주도 주무루나 나다 못 매바래 녜주도 주무세디라 가다파마 알아와 다 가다파마 하다 녜주도 주루나 진주도 안 주루 진주 주구노야 가다파마 요리 근데 만약에 녜주도 주루 진주도 무루나 그다 못 매바래 근데 녜주도 무루나다 진주도 주루나 대여바 에리스나 여바리스 녜주도 무루나다 진주도 주루나 다 녜주도 무루나다 진주도 주루나 세디라 진주 주구노라 녜주가도 파페비가 하마다 나 나라 라 등아드 진주가 미기게 난지 지스 주중 왔고 진주도 중아래 이제 딱 진주도 모르고 내가 보는 진주가 너로 여말아 와야 딱 된 저기 돈이 아니 진주다 미기 아니 진주다 미기 되네 진주다 진주 벌라 아니 나도 좀 모르고 차는 거 좀 맨날 이제 드네 아 사기 땅다 봐야나 아 아니 나도 진주다 진주다 미기 됐어라 야 믹스 그냥 인저때 사보터 봐라 아니 편도나 보지 전부라지 아니 여사를 했던도 대인들 다 들이 뒤쇠가 왕 가스바비게 주장은 나한테 현상도 나는 이야기 대인들 다 들이 그 혼생은 나한테 단절 때 나도 사이 동기지 그 아니 양 좋아하시는 아버지도 사이 동기지 좋아하시는 아버지도 대가 너나 담보대 강인 세디라 아 드니 닌주 그 드니 고된 아버지 양이 뒤설라 랑은 주의도 접아스 rāngan juyīdi chibā sa gīpīk jinsē kāng rēs rāngan juyīdi chibī mī yīgē nā jī ngē dīn jūpī yīgē tālā ngē jūk cīnī rā tīyō tīr rāngan juyīdi chibā sa gīpīk jinsē kāng rēs jī tēsh tēnē nīngbā ngē jūk juyīdi mī yīgē kāng yīmbā tāng ānī mīngjūpā yīgē mī yīgē kāng yīmbā tēsō tē sāngjīpā kāsī māsū nī tāngjū kāsī lā tēsō tē sābō sūng gīpīk jinsē tā kāng rēs tēnē chua sāmbā jī kāng yīsē dīlā shatāng kā ngā sō Munju be again, ye he becas Tawagon, Migi Nisa Sunderland, he begat Migite, Migi Nisa Sunderland, he begat Migite, Anne Yigashilang isunga Yana suggestion to Tomalang isunga, Yana Kalang isuns, Diga Migi Kalang isuns, or that Nusumoji caller, Naso Sangichi Tontanani, Yapoyasare, Anne Jijul Hontagonola, Jijul Hontagonola, Anne Sanjipaganola, Misselker, Naso Yonragata. Yanju tarasa sa ni ro yanju tasa ni te Sanjibak Zagunana, go Masumbi, Jensen Kari, come to the Uris, Sanjibak Zagunan, Masumbi Jensen Kari to the Uris. Ani, didn't only hit Jimbu Ambuganana, Ani, Yanju Nijukorla, Ani condition is soon over. What a teso chukor. Tenesian by the Tangato, Ta, Jotota, Jaja Yigan, and I got hit Savi Gisel, Ani, Ta Josu Chich, Njubak, or any, Jamba Yendata, Ladurgi Chess and Gotin, and Jamba Yen Mahidi. Tendila, ane teso korni, tuna nangke yana, ane jiji fonseng nola, ane mante, sen roshi, ane tsama chahi dele.
1: Tata chi jia sen pa dene, bejong nung ching nying ching li kong, kam ki samta loti le chen shi, xiao la mentu ngan cui le chen sen jia gas hiyo.
2: Lin

0: 제진 촙솜제 셔초 초위 도괴치 트레나 난츠 존이 니캬싱 기텐라 셈고 셰바라 나니 곰싱요 존케 존라 리기 시 은요
1: 메루도 샤위 존이 데 마이벌 센나라 파니 라니 제 신나 꾸라 니게 진코 쇼뉴가 난치 셔초젠 존당 뜬당 데 장니 히자 뒤엄히 존낭데라 난주시 은요
0: 다다 체롱크 툴라 워자동 콜리치위 나완둥나 랭키 코스머용니 롱크 존라 히피 킬름들라 쫑잠 세동 잠링 최대인 전족지 배위 힘주 니크히그노 잠링 머리 용자 존보트 전혀 맞제지니 맞기글라 생각 개진제 강이 체신 외제 커요
1: 데나 장보다 안기 장히 갈라인데 생각 마치토 니메 반지도 자힘비 맘맘피 네당이 나치 삼벌 세나 여비 쿠보다 동을 초고 대다 제케 즈싱아 추미 떠나 캬니 윤제기 당조제리 상시
0: 원종 跟 mambo hila dogla song jo me pat do ru ton se sin je ma dang wa kala yin de kor de me be do chi mambo hi jong ke jong la ka wi len ba yi ding rap je sen ka ri bi lo ben foro e di sen ka de tong la chen ni dab de hi ya yo de sen ka de tong jin je du nam yin yo le la zhen hi nie ko chi ma nam zhe wi jong ge yu
1: 等到等你来把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肉
0: 담 많이 봐라. 로니 기고인. 강자 소인요. 롱라 참비 촌이 시답히 뎀주게 계속요.
1: 제디 매이 마치 시당 계랑레 메바가라이. 난치 인제 통나는 집이 우초 시주대 야니. 랑그랑나 인제다 상비 린게 쇼다.
0: 동어미 샘쇼 히바나 자와니 독주메 바탄자 가니인데 조농동 레체치 롱미 롱크 롱라 샘쇼 제주대 인라 이제 텐터 샘캉제 팜카 피비 팜카 예예 끼니 좀메
1: 디나 가리 이키다 가리 쇼나 가리 스나 소데 다참마 존지 빵도 쓰다
0: rang rang la ning je tong xia cha yue na nan zui yan ni nan zui ning du du bi zama po chu tong pa ma dun che ga ni lo ka su xia cha tong xiam je xiong tong
1: rang ke rang la ngan ji ren za de nang da qi ji po chu chu la nang wei ngan ji de yin de rang ke rang la xue yue ma ji ga li yin a xie song na ru
0: dor na
1: de de ren ni song 错爱接到了真心切扬让谁让了万位切了国家之力让给让了宁解党让给让你相继凶共组入先看车地了多趟弄地先看车地家早晚西边带他